도드리 돌짱 사면 도드리를 연주하는 별곡 아명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박인기의 피리 양연섭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책 이야기라기보단 그 책갈피에 꽂혀있던 어떤 메모 이야기였죠. 누군가가 자신이 읽은 책의 제목을 쓰고 거기에 독후감을 간략하게 적어내서 빌린 책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책 이야기라기보단 그 책갈피에 꽂혀있던 어떤 메모 이야기였죠. 누군가가 자신이 읽은 책의 제목을 쓰고 거기에 독후감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메모였는데요. 읽어보니까 독서 구력이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인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후감을 썼고요. 거기에다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이 특별해서 무척 신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 사건, 책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은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입니다. 이 노래처럼 우리 삶도 펼쳐지면 좋겠네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모든 것이 절로절로 풀려나가는 노래.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유민희.

작곡가 유민희. 그는 2025년에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오라토리오 춘향을 작곡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판소리 춘향가의 음악을 오라토리오의 형식을 빌어서 솔로와 합창, 국악 관현악이 함께 연주하도록 하는 작품을 만든 것이다. 오라토리오를 연주하는 방식대로 합창과 관현악단은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솔리스트만 등 퇴장하도록 했고 합창단은 춘향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합창으로 담는 방식의 새로운 공연이었다. 솔리스트로 춘향과 이도령, 방자와 변사또 정도가 나왔고 향단과 월매 등은 도창의 역할을 맡는 합창이 맡았으니 듣기만 해도 흥미로울 듯하다. 판소리와 합창, 국악, 관현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작곡가 유민희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어린 시절 영락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합창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합창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게다가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춘향가 이야기를 담아낸다고 하니 유민희에게 이 작업은 설렘의 현장이기도 했다. 오라토리오 춘향을 작곡하기 이전에도 유민희는 판소리 춘향가 내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춘향 서사를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준비된 작곡가였던 것이다. 지난해 올렸던 오라토리오 춘향 작품은 그가 써보려 했던 음악을 뜻한 바대로 펼쳐낸 무대가 된 셈이다. 2023년에도 재미있는 작품 활동

0: 활동을 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연주회 전통의 재발견에서 진도시킴 꽃을 소재로 한 음악을 써달라는 위촉을 받아 작품을 발표했고 국립남도국악원에서도 역시 진도시킴 꽃과 관련된 음악극 누산네 니다니란 작품의 작곡 위촉을 받아 무대에 올렸다. 두 공연 모두 진도시킴 꽃 소재였다. 유민희는 평소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작곡가다. 음악극 누산네 니다니란 작품은 누산인의 넷째 딸 10대 소녀 니다니가 물에 떠내려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를 위한 씻김 꽃을 버린다는 내용이다. 물난리가 나서 죽은 영혼은 니다니만이 아니었다. 여러 지역의 영혼들이 있어서 유민희는 그 혼들을 위해 우리 음악에 여러 지역의 특색을 지닌 토리를 두루 넣었다. 황해도 지역의 혼을 위해서 싸름과 같은 음악, 경기 지역의 혼을 위해서는 경기 음악을, 남도 지역의 혼을 위해서는 남도 음악 등을 썼다. 한국 음악의 여러 토리를 두루 써서 음악적으로 역동성 있는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곡에 녹여들도록 써보았다. 10대 초반인 소녀 니다니의 배역은 좀 더 맑은 목소리를 지닌 소리꾼에게 적합할 듯해서 판소리 전공보다는 민요 전공 소리꾼에게 맡겼다. 예전에 대학 재학 중에 박병천 명인이 하시는 진도시킴 꽃을 많이 보았었다. 종교와 무관하게 진도시킴 꽃이 지닌 특별한 힘을 당시에도 충분히 느낀 바 있었다. 이번에 작품을 만들면서 그런 힘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인간의 삶과 영혼을 연결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숭고함의 가치는 유민희의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다. 올해 8월에는 그가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동인 원시인의 작곡가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예정돼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으로 8월 23일에 돈화문 국악당에서 오인의 산조라는 무대가 오른다. 현재까지 산조의 역사는 작곡가가 아닌 연주자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연주자가 작곡가이기도 했던 지난날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민희는 이번 무대에서 작곡가가 산조를 작곡하는 무대를 여는 것이다. 대금 산조를 맡았다. 장단과 조는 기존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되 기존의 산조에서 쓰이는 가락이 아닌 새로운 가락으로 곡을 만들기로 했다. 하드웨어는 같되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까? 기존의 연주자들에게는 낯선 더듬인 새로운 창작가락으로 만든 산조를 선보이고자 한다. 판소리의 덜렁째 대목도 쓰고 앞산 타령 가락도 속도를 빠르게 해서 건들거리는 느낌으로 써서 흥미롭고 새로운 산조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통 산조임엔 분명하지만 전혀 새로운 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조를 이번 8월 23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1: 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 박이 차차 벌어진다. 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 두탄원이 이 동인설은
2: 그렇지
1: 웬 비단과
2: 좋지 암마
1: 각항 살림살이 은금 보화가 나오는디 비단인데 꼭 강남서 나오는 좋은 옛날 비단 진짜로만 나오는디 비단이 꼭 요렇게 나오겠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소광보상 300적

강남풍을 한날 통영명을 확장한 비장을 대홍음단 등태산소 전원공부작의 대단 진실환영 안 무섭다 깊이빠른 무조단 사해교단 본족을 제안되고 함성이 연존단 줄태 들도 짜내는 불에 눈던 화한단 딸매앙초당 좋은 고지천하여공화정단 삼십삼전 공부공어제 세미세미화벌현 오생 좋다 꾀단 행실문정 꾀초 행실문정 꾀초이며 안방골방가루다지 국관세금완자문 초당연화계상벌로다내벌통을 꽃을 본정까지 걸커져졌다 온던 줄문 통영칠반 제목판에 안성주기대영 두드럭 뚝딱 말끔문 서부렁섬

동방 사흘 고래 산다고 장송 옥동영화 반사 주라지 행궈 춘풍의 양원주 요지 생활을 밟고 꿀라천지 일월을 명조요 사해교단 본족을 째 내공함성이 영초단 천분조 철원조 의성대조 백방사조 반조포조 알아조 황운지조 노방조이며 정조 구류 삼팔이며 이렇다 나홀자가 한산세무지 안동포 조포 마포 그저 양달양국 두실가였구에 달랑국제 방한세가 나온다 방한세간이 나오는데 3층 2층 2층에 명고야 자들이 치농 몽롱 자개농 근귀다지 향하비며 바늘에 상자 선반 햇대극

노를 곁들고 강색빛한 격을리불 뉘위불 혼이불 화문보조 잔뼈개들 문양기 세겨놓고 광명 좋은 음초 때며 화로 인두 환전가랑 녹은 냄비 입숟가락에 천단이요 소양판 대양판 백맹두리가 백주기요 허드레 그 중식이 깊사파리 백주기라 구리적사 삼마리며 풍로 자환은 주전자 금잔디 피자콩 시르게 걸레 채들이 담배 때까지 꾸역꾸역에 따라오고 부엉 세간 다 나온다 부엉 세간이 나오는디 충치형도 다갈 손과

나무함지 초우리 방장 군자 시칼토매 깔우가는 방석 고물에 부지땡이 삼태미까지 근정구여.

마당시간 다 나온다. 마당시간이 나온다. 쓰기 좋은 활용방아, 기계 좋은 풍산이, 소가 짓는 연자방아, 사람이 짓는 티들방아, 둘이 짓는 철구통 떡배 떡배, 쌀가부는 대치 중치 소치 지게 황통 물리 돌건 씨앗이 홍 도깨 방맹이 도드락 독닥 싱굴 방맹 버신 청으로 재수하고 그대 거미 홀텐단 손상 괭이 극쟁이 그저 오줌 장군 귀땡이 가지고요 그다 나오고 온.

나나 오빠 온갖 부하가 다 나온다. 황금 적금 순금이면 뿌리 산호 그정 빛이 호박이며 보색이 그저 꾸야꾸야 다 나오니 이건이 유월순아 흥부양주 좋아라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던지 천하 대부자가 돼버렸단 말이오. 흥부 마누라가 옷을 못 입었어. 시집 와갖고 자식만 달갈라태게 여러 수십 명 낳고서 그냥 만날 호치바만 입고 살았단 말이오. 그런데 그 그냥 그 비단 좋은 것이 싹 나와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대본 회까지 뒤집어진단 말이야. 흥부한테 말은 못하고 콧구녕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쑤시더니만은 겨우 말을 하는디 영감 왜 부르는가? 나 참말로 당신한테 시집 온 뒤에 옷 한 벌 못 입었소. 못 얻어 입었는데 이 비단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 비단 옷 한 벌 해볼라요. 흥부가 듣고 좋아라고. 어이 여부가 있는가. 자네가 내한테 시집

부부가 딱 듣고 돌아서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초년이라는 게 할 수 없다. 노란 것이 그렇게 좋냐? 그래 노란 걸로 한번 해입어보소. 흥부 마누라가 옷을 한번 해입는디 자식들은 전부 한 피씩 맡겨가지고서 싹 내몰아놓으니 큰 놈은 푸럭 물젖는 몽둥이 뽐나게 생겼고 작은 놈은 꼭 뚫뚫 감고 댕기는 뒷공 밀리 송장 뽐나게 생겼던 것이었다. 흥보 마누라가 옷을 입는디 송환생 비녀 송환생 땡기 송환생 놀이잠 송환생 귀지개 송환생 쪽집게 송환생 쩌구리 송환생 속쩌구리 송환생 치마 송환생 다리 송환생 속건 송환생 바지 송환생 신발 송환생 신발 송환생 그리고 수건을 내가 한번 들고 갔다가 흥부가 요만하고 보더니 자네는 얼굴도 이쁜디다가 옛말이 옷이 날개요 밥이 분이라고 했는디 그렇게 옷을 입고 딱 본게 영락없이 봄팔이 수양버들까지 해서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참 이쁘네. 흥부 마누라 손모 체리고서 아 영감 영감 말씀을 들은 게 참 좋구먼. 그런데 영감은 뭔 색깔이 좋습니까? 아 내사 말이요. 남자가 겁는 줄 모르는 시커먼한 흑공단 그거 좋지. 그 때한타고 좋단 말이요.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보시오. 그래서 흑공단 갓 흑공단 만근 흑공단 동근 흑공단

0: 돈이 많이 나오고 둘째 통은 은근 보화가 많이 나왔고 또이 살림살이도 안 나왔어. 그런데 요번 셋째 통은 무엇이 나올랑가 모르겠어만은 이 박타는 설소리는 내가 한번 먹일라요. 흥보가 늦고 좋아라고 자네 그렇게 신명내는 거 보니까 더 좋은 건 나오라는 게 배니. 그럼 한번 타보게. 한번 먹여보란 말이야. 흥보 마누라가 설소리를 먹일 적이.
1: 작곡가 유민희의 추천 음악으로 흥보가중의 비단타령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곡가 유민희, 그는 모태신앙을 가졌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성가대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음악이 좋아서 6살 때부터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의 연주를 들으면 자신에게도 목표가 생겨났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게 됐고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의 음악을 잘 쳐야겠다는 꿈이 현실로 이어져 갔다. 절대 음감으로 태어나서 그에게 음악은 놀이와 같았다. 화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피아노로 하나의 곡을 여러 조로 이조해서 연주하는 것도 재미있어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무렵이 돼서 피아노 전공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전공을 하기에는 좀 늦었다는 진단을 해 주셨다. 학교에 검고 전공을 하신 음악 선생님이 있었다. 선생님은 국악고등학교를 추천해 주셨다. 곡을 쓰는 걸 좋아하니 이론 작곡을 전공으로 할 것을 권해 주셨다. 그렇게 국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구현하는 것에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됐다. 작곡의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기분이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한 이후 유민희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법들을 음악에 찾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 언어로 찾아내었다. 삶에서 힘든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모두 음악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작품 세계의 구현이었다. 생활과 작품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루는 듯 흥미로워졌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쓴 실내악곡 토끼와 거북이로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에 출품하여 1등상을 수상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에게 못해도 100번 이상을 해준 이야기다.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아이는 재밌어 했고 그걸 읽어주는 엄마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마치 한약을 다리듯 달아서 약효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자 멋진 실내악곡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 금상수상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음악 분석 수업을 15년간 맡아오면서 분석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은 결국 어떻게 곡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길과 일치하게 됐다. 설득력 있는 강의 과정은 자신의 곡을 설득력 있게 쓰는 길이 됐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내용은 결국 내 곡을 남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러니 유민희의 작곡 세계의 확장은 자신의 생활의 확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간 꾸준하게 위촉 작품이 들어와 곡을 쓰고 있다. 이제 8월 23일에 유민희의 대금산조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금산조를 쓰면서 악기별 산조를 하나하나 써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리, 해금, 생황, 아쟁, 검고, 가약 자신의 생활의 확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간 꾸준하게 위촉 작품이 들어와 곡을 쓰고 있다. 이제 8월 23일에 유민희의 대금산조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금산조를 쓰면서 악기별 산조를 하나하나 써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리, 해금, 생황, 아쟁, 검고, 가야금 산조의 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몇 년 계획이 되겠지만 작곡가 유민희는 연주자가 아닌 작곡가가 쓰는 악기별 산조를 쓸 장기 계획을 세워놓았다. 작곡가 유민희의 추천 음악 가사 어부사 전해드립니다. 이양교의 노래입니다.

0: 오늘
1: 작곡가 유민희의 추천음악 어부사 들으셨는데요. 이양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유민희의 삶과 음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유민희는 최근에 새로운 작품을 계속 선보여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판소리에서 소재를 많이 가져와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에 출발한 유민희 창작음악 세 번째 춘향이란 음원에도 춘향가에서 이야기를

고 나도 형아 품나비 되네 춘삼월 호시절엔 니꽃송이를 내가 통수 안고 나

사랑이로다. 언니 돈의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0: 흔한 개를 보냐 빵그도 사랑했어 얼 보냐 아하 매너네 사랑아. 예 진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0: 내가 늘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 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한번 해봐봐라. 그때의 추장이는 이제 파급이 돼야 도련님을 낭군자로 한번 업고 노는.

0: 사령 날인 대수의 희구정 삼태육병 백관조정 주거인정 포급서방대왕
1: 일정 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0: 내 마음은 형리정
1: 양인지

0: 두 분이 함께하는 춘향가도 참 매력적이죠.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 잦은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안숙선, 조상현 두 분의 소리로 함께하셨고요. 원장현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휘모리 잡가 듣겠는데요. 맹꽁이 타령, 바위 타령을 권재은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더군나 신진하지랑 으이라 자가가가강덜랑 정장이 청창아조몽업살이시라가부라통 제치는 정동청정이 청창아조몽업살아가리 아니시라가부라통 제치는 정동의 생을

나선 동수고모를 도사히 이기고 간수다리 밑에 불을 건었던 맹꽁이가 소녀월 장마에 떠나려고 눈을 흐건나마 시작을 소녀배만을 얘기 손풍에 도철을 달고 명기명 장각에 기며 단전을 후유질 당하고 대방이 낭자야 소녀와 눈을 맹꽁이에다 가선 불연원을 얻은 맹꽁이가 첫 남편을 입여가라고 둘째 남편을 얻었던 손톱이 길어 포청해가고 셋

얻었던 손톱이 길어 포청에 가고 셋째 남편을 얻었던 6.7월 장마통에 배춧잎에가 쌓여 발자가 들어갔지 백지의 한 장은 손에 들고 경무총으로 잿돌을 달아가는 맑은 고향이 나가서 전교 다리 밑에 굴고 너던 맹꽁이가 아침인지 점심인지 밥을 밥으로 더먹 일대 장주국에 담배 한대 피어물고 서태를 하장으로 종로 한마루로 호락가락거리다가 백수라는 술라군에 들켰던 호성으로 아빠를 메고 어서 가자 제척을 하니 아니

공간 현무단에 울고 노더니 맹꽁이를 당감처리 하모를 멍하리 되어 우징어다고 연이뚱땀을 담아가 대굴대굴 굴려가며 수군장사하는 맹꽁이다. 시집간지 태능안에 씨앗을 보고 그네미 천년이 쌈지를 하다 헌당자한테 공대를 맞고 한숨 쉬며 하는 날 내라 시집살이는 팔틀렸구나 치마끈을 졸라매고 간지거리를 뒤질머지고 진한 바람 꽁무니 차고 고추난구로 목매러가며 통곡하는 맹걸렁이다. 둥예다리는 팔틀렸구나 치마끈을 졸라매고 간지거리를 뒤질머지고 진한 바람 꽁무니 차고 고추난구로 목매러가며 통곡하는 맹걸렁이다. 산스럽고 넌 줄지고 언변 좋고 신수 좋은 맹꽁이가 썩 나서며 하는 말 내라 서라 목매지 마라 내가 당년이 팔청춘이오 내가 방정을 해미 같이 살자고 손을 묵을 잡아라 능청스럽게도 사정하는 맹꽁이다. 오파 사십마흔 맹꽁이가 7월이라 백중날 공해를 한다 모아갈면서 승부까지 밑에 수족이 모여 울음 내리한 내 맹꽁이 운 맹꽁이를 쳐다면 됐다 이놈 염치 없이 넘어 누르지 마라 꼬라구 맹 위에 맹꽁이 밑에 맹꽁이 내성 됐다 이놈 작값수리에 굴면 날 참을성도 깜찍이도 없다 잠깐만 참으라구 맹 그리로 숭례문 박성네들아 칠패팔패 임운동 두적골 내거리 죽다리 배들이 굴물을 구설 썩나 하하 뜨는 새해네 다서여서 일궈더라오 열재미는 머리 풀어 산바라고 눈물 콧물 꾸지 방구 뽕기고 오줌 짤군서 두 다리를 퍼둬버리고 우는 맹꽁이지 어느 맹

가이 호호 양두구 벙바이 야한천은 허거거바이 김포로 돌아가한바이 홍진불근바이 이흰천은 성바이 지흥훈눈은 산누덕바이 형제바이 삼시 아천과간악산 염불암 연주대로 세수바이 군바이 문턱바이 수원한나루 영웅바이 돌정바이 금바이 광복바이 형제바이 삼시 아천과간악산 염불암 연주대로 세수바이 군바이 문턱바이 수원한나루 영웅바이 돌정바이 금바이 광주는 서성바이 이천원은 곤지바이 음주근 안절바이 거주은바이 양근은 동바이 강에 들어오나려 금천은 실바이 연안건들바이 서흥병풍바이 동설영세남 찍곡바이 과줄바이 광주는 쪽돌이바이 서양가명 장경문안세바이 덕바이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꽃은 시간 위에서 피어나고 꽃은 시간 위에서 지내. 시간은 꽃이 되어 피어나고 시간은 꽃이 되어 지내. 한민복 시인의 시 꽃과 나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0: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사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학 이광표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보를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초중고는 거의 다 개학을 한 것 같고요. 네. 대학은 아직 방학이죠?
1: 네, 이제 방학 막바지죠.
0: 막바지. 네. 서운하신가요?
1: 많이 서운하죠.
0: 학생이나 교수님이나 방학은 늘 좋죠.
1: 네. 교수님은, 아마 예. 교수님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0: 그런가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여름 방학은?
1: 대체로 이쪽 뭐 문화유산 쪽 전공하는 분들은 네. 방학 때 이제 밀린 답사를 가거나 또 밀린 전시를 보고 뭐 예. 조사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별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고요. 네. 대신 짬짬이 좀 도서관 다니면서 밀린 논문을 좀 쓰고 있습니다.
0: 아, 쓰고 계세요?
1: 금방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네. 계속 방향을 바꾸느라 네. 아직 마무리는 못했지만
0: 응원 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나라 국보 이야기 나눠볼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국보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1: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네.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하고 건수로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국보로 지정된 것은 총 369건입니다.
0: 네.
1: 뭐 한 건 안에 여러 개의 문화유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점수로는 많이 따지지
0: 많겠죠.
1: 않고 예 그렇죠. 건수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국보로 지정이 되었었다가 해제가 되는 경우.
1: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있는데요.
0: 네.
1: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1992년도 8월에 한산도 앞바다에서 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0: 중국 도자기 인데다가 그러면서도 국보로 지정할 만한 가치까지는 없다라고 해서 2020년도에 국보에서 해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아니 꽤 오래전에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한 46년여가 지나서 해제가 된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국보로부터.
0: 네네.
1: 아, 그런 일들이 있군요. 근데 반대로 그 도난을 당해서 행방을 알 길이 없는데 수십 년 동안 국보의 지위가 또 유지되고 있는 그런 유산도 있다면서요.
0: 네. 이거는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요.
1: 네.
0: 안평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이죠. 수양대군의 동생이고 이 안평대군은 조선 전기에 시서화에 능했던 그런 예술인이었고
1: 네.
0: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한 그런 안견의 후원자이기도 하죠. 이 안평대군이 쓴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원화계첩이라고 하는 건데
1: 네.
0: 이게 개인 소장품이었어요.
1: 아.
0: 그런데 2001년도에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개인 집에
1: 예.
0: 소장이 돼 있는데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1년인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1: 오, 예.
0: 외국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1: 네.
0: 국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이게 수사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고
1: 네네.
0: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25년이 흘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이게 확인이 되면 다시 우리 국보로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는 않고
1: 네.
0: 그냥 국보의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그야말로 오리무중 상태라서 언제 찾게 될지 혹은 못 찾게 될지도 모르는데
0: 그렇죠.
1: 그게 그런 어떤 매뉴얼은 없나 봅니다. 언제까지 국고로 유지하고 그 이상이 되면 해제한다.
0: 그렇죠.
1: 이런 건
0: 제가
1: 봅니다.
0: 알기로는 그런 우리 국보로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는 않고
1: 네.
0: 그냥 국보의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그야말로 오리무중 상태라서 언제 찾게 될지 혹은 못 찾게 될지도 모르는데
0: 그렇죠.
1: 그게 그런 어떤 매뉴얼은 없나 봅니다. 언제까지 국고로 유지하고 그 이상이 되면 해제한다.
0: 그렇죠. 이런 건
1: 없나
0: 제가
1: 봅니다.
0: 알기로는 그런 항목에 관한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이제 한없이 그냥 이

0: 조선시대 초상화를 평가하는 기준인 전신사조를 가장 극명하게 구현해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이제 초상화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1: 네.
0: 이제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제가 보기에 이 윤두서 초상화의 자화상의 매력은 일단 방금 얘기한 대로 매우 특이하죠.
1: 네.
0: 특이합니다. 네. 이색적입니다. 아 그리고 눈매가 대단히 부리부리하죠.
1: 그렇죠.
0: 예, 아주 막 그 눈빛이 형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들여다 보면 이제 수염이 막 불타오르듯 네. 하늘로 치솟고 있죠.
1: 네.
0: 수염을 들여다 보면 이제 수염이 막 불타오르듯 네. 하늘로 치솟고 있죠.
1: 네.
0: 수염을 잘 들여다 보면 한올한올 미세하게 다 그려 넣었어요. 그죠?
1: 그러네요. 예. 명암 처리도 아주 잘
0: 그렇습니다.
1: 되어 있네요.
0: 그리고 예. 이제 눈과 얼굴에 명암 처리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것. 두 귀가

0: 때는 남인이었습니다.
1: 네.
0: 조선 후기에는 남인이 약간 비주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소외가 됐고 뭔가 개혁을 추구했지만 기득권 세력에 많이 밀려났던 그런 어떤 비주류 소외된 세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제의 윤두서가 이제 과거에 붙어서 서울로 올라가서 정치권에 들어갔다가
1: 네.
0: 남인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정치의 뜻을 버리고
1: 딱히
0: 고향인 해남으로.

0: 아니 왕실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복을 소홀히 다루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 그렇죠.
0: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귀를 아니 조선시대 유교 사상에서 보면 그 귀중한 어머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몸을 이렇게
1: 신체의 일부를 표현하지 않은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손상시키면서 그림에 집어넣지 않는다? 이거는 유교적인 윤리라든지 보편적인 미감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거를 함께 해명하지 않으면 윤두서가 본질적이지 않아서 귀와 몸통을 그리지 않았다. 이런 해석에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6년에 이런 의문을 풀어줄 또는 이런 의문에 새로운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 사진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1937년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시대 사료집을 냈어요.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바로 윤두서 자화상을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 속에는 윤두서가 도포 옷을 입고
1: 어머,
0: 있어요.
1: 귀도 있어요? 목도 있어요?
0: 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과 도포가 다
1: 아,
0: 깃선이 보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뭐냐? 라는 이제 의문이 다시 제기됐고 또 이거를 놓고 또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자, 흥미진진합니다. 새롭게 발견된 자료에서는 도포를 입고 있었다. 지금 원래 우리가 본 윤두서 자화상에서는 목도 없고 그 의복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자, 요 다음 이야기는 음악을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의 피리연주 간.

원일의 피리연주 간 듣고 왔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에는 서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학 이광표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국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아주 흥미진진할 때 딱 끊어주셔가지고 바로 이어서 이제 가볼 텐데요. 앞서서 윤두서 자화상이 이전에 우리가 이제 보았던 작품 속에서는 그저 얼굴과 목도 없고 귀도 없는 그리고 관모도 좀 잘린 모습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1996년에 발견된 37년의 어떤 자료에서는 그 도포를 입고 있는 자료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0: 라고 하는 미술 사학자입니다.
1: 네.
0: 이분은 이제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1: 예.
0: 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글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들은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데,
1: 네.
0: 그 밑그림을 이제 숯으로 그리는 거죠. 숯.
1: 아.
0: 지금 이제 스케치 연필이 있지만,
1: 예.
0: 숯으로 이제 그리는데 그 숯이 버드나무를 태워 만든 숯이에요. 그래서 유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얼굴을 그린 거죠.
1: 예.
0: 얼굴을 그리고 몸통은 아직 이제 그 위에 다시 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윤두서가 미완성인 채로 이 작품을 남겨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네.
0: 자, 이거를 이제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이제 보관을 해 오다가 이제 표구를 하게 되죠. 표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또는 관리를 약간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이 유탄으로 그린 옷선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워졌다 이거죠.
1: 아,
0: 지워져서
1: 예.
0: 덧칠을 한 얼굴 부분은 우리에게 이제 눈으로
1: 남아 있고
0: 남아 이제 육안으로 잘 보이는데
1: 네.
0: 이 도포 옷선은 이제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도포 옷선은 이제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1: 도포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쳐도 귀나 이런 부분은
0: 그러면 이제 조금 이 상황에서 이 오주석 선생의 추정은 두 귀는 아직 그리지
1: 그리기
0: 않았던
1: 전이었다.
0: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림은

0: 선을 토대로 이제 진짜 이제 채색을 하고 이제 선을 그려놓는데 이 선은 원래 이제 뒷면에 선을 그려넣었을 것이다. 옷선도 그렇고 인물선도 그렇고 얼굴도 그걸 이제 배선 등뱃자를 써서 배선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1937년 사진에는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실제 작품에는 보이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이에 뒷면에 글을 써서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1: 네.
0: 그런데 이제 하늘에 들고 이렇게 쳐다보면
1: 보이죠?
0: 뒷면의 선이 보이죠. 그래서 1937년도에 이 사진을 찍을 때이 그림을 허공에 놓고 뒤에서 조명을 준 거다. 뒤에서 조명을 준 상태에서 찍었을 것이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진관에서 찍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뒷면에 있는 선이 카메라에 들어온다. 그래서 1937년도 사진에는 이 조명에 의해서 뒤에 그려놓은 옷선이 보인 것이다. 지금은 표구를 해서 뒷면이 이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건 앞면에 그린 게 아니라 뒷면에 그린 옷선이고 지금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태호 선생님께서 이제 반론을 폈습니다.
1: 두분다 말씀이 맞는
0: 대단히
1: 것
0: 이제 재밌는
1: 같은데.
0: 말이죠.
1: 네. 그러면 그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0: 뒷면에 그린 옷선이고 지금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태호 선생님께서 이제 반론을 폈습니다.
1: 두분다 말씀이 맞는
0: 대단히
1: 것
0: 이제 재밌는
1: 같은데.
0: 말이죠.
1: 네. 그러면 그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X선이나 뭐 적외선 촬영 이런 걸 통해서 좀그 가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윤두서 자완상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되었나요?
0: 네, 최근에는 이제 과학적인

0: 흔적을 보여주는 귀를 표현한 듯한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이 귀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너무 작고 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눈 옆에 귀가 위치를 하는데 너무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귀로 볼 수 있다.
1: 네.
0: 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1: 예.
0: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의 과학적인 촬영 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윤두선은 도포,
1: 네.
0: 귀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게 맞다. 그렇지만 뭔가 미완성으로 남은 그런 작품일 것이다.
1: 네.
0: 이제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1: 네. 그렇게 그럼 정리가 된 거예요?
0: 이제 대체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1: 예.
0: 또 세월이 또 한참 흐른 뒤에
1: 또 나왔죠.
0: 2014년도에
1: 네.
0: 우리나라 회화사 연구자인 안희준 서울대 교수 이제
1: 예.
0: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께서 또 다른 의견을 냈어요.
1: 네.
0: 뭐냐면 그 이 엑스선 촬영한 것도 좋다. 그걸 근데 그걸 보니까 이 귀의 모양이
1: 네.
0: 너무 단순하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크기상으로도 대단히 어색하다. 너무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1: 네, 네.
0: 윤두서라는 사람은 워낙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었는데 윤두서의 실력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 네.
0: 누군가가 후대의 윤두서는 원래 얼굴만 그렸는데
1: 예.
0: 후대의 누군가가 이 작품을 보고 소장자든 누군가가 뭔가 그림을 더 채워넣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그림의 뒤쪽에 귀도 그려놓고 옷선도 그려넣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제3자가 가필한 것이다.
1: 어머, 그것은 완전 훼손인데요.
0: 그렇죠.
1: 사실은.
0: 예. 그 당시로서는 뭐 훼손이 아닐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안희준 교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1: 와, 정말 이 자화상 하나 두고도 엄청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네요. 아직도 여전히 논란 중인 것이고.
0: 그렇죠.
1: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쓰신 국보 이야기 책에 그 사진을 같이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윤두서 자화상과 또 적외선 촬영으로 본 윤두서 자화상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문적인 그 소양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는 도포는 확실히 그렸던 것 같아요.
0: 네.
1: 뭐 왜냐하면 그 주름선 도포의 그 관복의 그 주름선 같은 게 그냥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귀는 어디 있는가요?
0: 귀는 사실은
1: 절대
0: 잘 안 보일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원래 그림 있죠?
1: 예.
0: 원래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잘 들여다보면 그 탄 건 밑쪽에 조그맣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1: 예.
0: 그게 이제 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그렇군요.
0: 너무 작고 위치가 조금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1: 그렇겠네요. 예. 자, 이런 치열한 토론 과정이 윤두서 자화상을 더 신비롭게,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윤두서 자화상 자체가 가진 그 또 다른 매력. 우리가 아까 그 얘기는 또 안 했거든요. 탄건이 잘린 이유 같은 거.
0: 네,
1: 네. 네. 또 다른 매력은 또 무엇일까요?
0: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옷선, 도포. 이거는 그렸을 수도 있고 또 뭐 나중에 후대가 그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1: 네, 네.
0: 그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명확한 거는 관직을 상징하는 탄건을
1: 네.
0: 일부를 잘라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이거는 조선시대

0: 를 직접 둘러보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문화가 유행을 합니다.
1: 네.
0: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인들이나 묵객들이 가장 즐겨 찾은 곳이 바로
1: 금강산.
0: 금강산이었습니다. 네. 겸재 정선도 금강산을 여러 번 찾았죠. 그리고 이제 금강산에 관련된 그림을 수십여 점을 남겼는데
1: 네.
0: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 금강전도라고 하는 그림이 가장 압도적이다, 압권이다.
1: 네.
0: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라디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강전도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 금강전도는 겸재 정선이 50대 말에 그렸습니다. 1734년에 금강산을 직접 둘러보고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1: 네.
0: 우리가 금강산 하면은 만이천봉이죠. 이 12,000개의 봉우리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금강산 전체를 한 포가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그린 그림인데요.
1: 예.
0: 전체 금강산을 특이하게도 원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전도를 보면 연꽃 봉우리 모양 같은
1: 그러네요.
0: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원형 구도로 잡았고 가운데 잘 들여다보면 S자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 부드러운 그 나무들이 보이고
1: 네.
0: 오른쪽을 보면 뾰족하고 단단한 강건한 바위산들이

0: 이 금강산을 그리면서 겸재 정선은 음양의 합의를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 겸재 정선은 원래 주역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주역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제 주역에 대한 철학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금강산을 본인이 새롭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원리로 금강산을 해석을 했는데 그림으로 금강산의 음양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0: 네.
1: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0: 그죠?
1: 그게 바로 태극인 거죠. S자 모양의 태극으로 이제 금강산을 이제 표현을 했고 주역의 궁극적인 원리는 음과 양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0: 관문을 가렸네. 비록 내 발로 걸어서 찾아간다 해도 베갯머리에서 내 그림 실컷 보느니만 못하네. 해석해 주셔야 되겠어요.
1: 아니 이제 지금 이제 읽어주신 내용이 이제 다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요.
0: 네.
1: 어떤 금강산을 직접 답사해 보고 거기서 받은 감동. 감동이 이 식구에 잘 드러나 있죠.
0: 네.
1: 그리고 여기에 대단히 깊이 있는 성찰도 들어가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이고 시적이면서도 대단히 철학적이고요. 우리 조선 국토에 대한 이것은 결국 조선 왕조죠. 조선 왕조에 대한 자부심, 조선 왕조가 대대손손 영원하기를 네. 바라는 겸재정선의 마음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마지막 구절에 비록 내 발로 걸어서 찾아간다 해도 베갯머리에서 내 그림 실컷 보느니만 못하네. 이 부분은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면서
1: 엄청난 자부심이죠.
0: 네.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고
1: 예. 뭐 이런 거를 와유라고 하는데 직접 예. 가지 않고 누워서 와유. 누워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건데
0: 네.
1: 내 그림이 이렇게 최고의 그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
0: 그러니까요.
1: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0: 네. 자, 교수님께서는 이 금강전도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교수님의 저는, 해석도 궁금한데요. 예.
1: 저는 이 그림이 우선 당당하고 장쾌하다는 느낌을 갖고요.
0: 네.
1: 어떤 푸르른 기운, 상서로운 기운이 몰려오는 느낌을 갖는데
0: 네.
1: 야, 저게 진짜 금강이구나. 우리가 정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금강산을 자기 철학적인 렌즈로 필터링을 해서 다시 그린 거거든요.
0: 네.
1: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대단히 금강산을 제대로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의 수많은 그림 중에 이 그림이 가장 철학적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김홍도 그림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최근에는 조선시대 그림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이 금강전도를 꼽습니다. 그래서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그림이다.
0: 네.
1: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0: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당대에 예를 들면 지금 겸재정선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의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금강산이라는 곳을 재해석한 작품을 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풍경화라는 것은 그 현장의 그 느낌을 가장 흡사하게

문화유산의 내력과 의미를 알고 나면 이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생생한 이야기거리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광표 교수님의 저서 재밌어서 밤새 읽는 국보 이야기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노들 강변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생생한 이야기거리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광표 교수님의 저서 재밌어서 밤새 읽는 국보 이야기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노들 강변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일을 끝마치곤 하죠. 심지어 성과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석대로 가는 직진보다 약간의 노하우를 살린 지름길이 일의 효율을 높여주기도 하니까요. 지름길은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깝게 가는 길.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뜻하는데요. 이 지름길이 빨라서 좋기는 해도 목적지에 너무 빨리 도착했다는 건 길가에 피어있던 풍경과 바람, 눈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그만큼 놓치고 왔다는 뜻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동안 뭔가를 향해 바쁘게 달려오셨다면 오늘 속도를 살짝 줄이고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풀림앙상블의 연주로 살며시 전해드립니다. 풀림앙상블의 연주로 살며시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해드린 이 첫 곡이 그렇게 주변 풍경도 보고 계절도 느낄 수 있게 조금 속도를 늦추기에 좀 적당한 곡이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가 이제 빠른 길을 마다하고 돌아서 가는 길을 흔히 우회한다고 표현하죠. 근데 사실 최단 거리 지름길로만 다니다 보면 늘 똑같이 밋밋한 아스팔트 길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돌아가더라도 국도나 골목길로 가보면 평소에는 몰랐던 그 작은 동네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요. 생각지도 못한 길을 지나는 그 소소한 반가움도 분명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아주 가끔은 늘 가던 길 말고 살짝 돌아서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느끼지 못했던 신선한 기분에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 정해진 스케줄을 미션 깨듯이 그냥 딱딱 맞춰서 처리하는 거 뭐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근데 가끔은요. 계획이 살짝 어그러지거나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때

제 친구가 예전에 저를 만나러 오는데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걸려서 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냥 국도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풍경을 느끼면서 오고 싶었대요. 와, 낭만적이죠. 근데 그런 감성 한 스푼 정도는 일상에 담으면서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좀 딱딱 맞춰서 주변 잘못 보고 지내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올 때한 번씩 돌아가는 길 선택해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느림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살짝 한번 돌아가 봐야겠네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니까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풍경도 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2시간 함께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정두현의 말 더더 더듬는 사람 가운데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을 더듬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10년 넘게 길거리 인터뷰어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3인 성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고 싶으실 때는 이 번호 기억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닮은 사람들의 연주인데요. 워터 댄싱 전해드립니다.

있습니다. 보내주신 꽃사진, 예쁜 노란 채송화 사진 덕분에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동해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철의 피처링 김유리, 소울소스의 노래와 연주예요.

인터뷰를 나갈 때마다 거절을 많이 당하는지, 견딜 만큼만 당하는지, 얼마나 무례하게 당하는지를 가늠하게 됐다. 기분 나쁜 거절을 만나면 그날은 인터뷰를 그만두고 싶었고, 딱히 심한 거절이 없는 날에는 그래도 할 만한 기분이 들었다. 길거리 인터뷰 성공 여부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거절을 세게 당하느냐 아니냐가 되어갔다.

전지현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거울 속의 단미 전해드렸는데요. 희망을 그린 연주곡 듣고 오셨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두현의 말 더더 더듬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는데요. 정두현 작가는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팀에서 10년 넘게 인터뷰어로 활동하고 있어요. 독특하죠? 어릴 적부터 말더듬증을 알아온 작가는요, 수 없는 거절과 머뭇거림의 순간 속에서도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하게 인터뷰어로 활동하고 있어요. 독특하죠? 어릴 적부터 말더듬증을 알아온 작가는요, 수 없는 거절과 머뭇거림의 순간 속에서도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먼저 말을 건넸는데요. 자신이 묻지 않았다면 묻힐 수밖에 없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한계나 결점과 마주할 때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리곤 하지 않나요? 하지만 말을 더듬는다는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들어주

소리를 내고 뭐든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나씩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인생의 재미다라고 했던 어느 누군가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번에는 수평선 위로 한 점의 빛이 어둠을 거두고 세상을 밝히는 그 여명의 햇살을 그린 연주곡 감상해 볼게요. 우리 음악 집단 소개 연주로 해가 들다 전해드릴 텐데요. 8부녀의 호흡이에요.

우리 음악 집단 소개 연주였어요. 해가 들다.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라는 말로 1부 끝곡은 해당화 감상하실 텐데요. 이유리의 피처링 다시금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이곡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메시지는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육룡사인님께서 너른 길보다는 사색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이슬 맺힌 풀숲의 작은 오솔길 걷듯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음악, 잔잔한 행복의 시간입니다. 아우, 참 그 작은 오솔길이라는 표현, 생각만 해도 참 좋은데요. 조용하면서도 나만의 어떤 사색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 길 한번 떠올려 보게 됐어요. 0750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4298님께서 어제 오후에 주민세 내려고 우체국 가시는 길에 현금 12,500원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못 내나 싶어서 생각하면서 왔던 길 다시 가보니까 다행히 그 돈이 있어서 주민세 내고 왔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다시 그 되돌아가시는 길에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발견하는 순간, 아, 또 이보다 기쁠 수 없죠. 다행입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번에는

예결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놀량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각종 재난, 비상상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인데요. 오후 2시 정각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또 지하 공간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셔야 합니다. 전국 250개 구간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긴급 차량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이 됩니다. 운전 중 긴급 차량이 보이면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 2차로에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려문 교차로 구간에서는 5분간 차량 통제가 있으니까요. 이 구간을 지나시는 분들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시 15분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면 대피소에서 나와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이동할 수 있고요. 2시 20분 경보 해제와 함께 훈련이 모두 끝이 납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역 등 전국 17,000여 곳에 지정돼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나 안전 디딤돌 앱에서 미리 위치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전을 위한 훈련인 만큼 사이렌 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미정 외 여러분의 연주로 풍류굿 듣고 오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미정 외 여러분의 연주로 풍류굿 듣고 오겠습니다.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의 사자성어 삼인성호. 아무리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믿어버리게 된다는 경계 교훈을 담고 있죠.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재상 방총이라는 인물의 일화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방총은 태자를 모시고 조나라의 수도 한단의 인질로 가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방총은

얼.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소신을 담은 노래였어요. 김월하의 노래로 평시조 슬프나 즐거우나 전해드렸습니다. 각종 재난 또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국 민방위 훈련이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잠시 후에 이제 시작되죠.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되는데요. 소방차와 구급차, 긴급 차량의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이 되니까요.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을 위한 훈련인 만큼 사이렌 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19님께서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어요. 비 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우산 들고 빗속을 총총총 걸어보고 오는 길입니다. 단골 꽃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와서 담아왔어요 하시면서 하늘진주라는 꽃도 있고요. 구아바, 유주. 그리고 뭐 대추 사진도 보내주시고 나팔꽃 사진 그 밖에 이제 여러 사진 6장 보내주셨어요. 그중에서 사진 넉장 저희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자 성공단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도 들어와서 꽃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한앤흥 준비했는데요. 정길선의 가야금, 송정민 홍윤경의 바이올린, 김민정의 비올라, 조다솜의 첼로, 고검재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끝곡 감상하시죠.

생각해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어느새 사라진 것들이 참 많아요.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 모으던 CD나 테이프, 손으로 꾹꾹 눌러 쓰던 종이 편지, 그리고 지갑 속에 챙겨 다니던 지폐와 동전도 그렇죠. 요즘은 손가락 하나로 음악을 듣고 결제까지 하는 참 편한 세상이 됐지만 가끔은요, 손으로 직접 만지지, 그리고 지갑 속에 챙겨 다니던 지폐와 동전도 그렇죠. 요즘은 손가락 하나로 음악을 듣고 결제까지 하는 참 편한 세상이 됐지만 가끔은요,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끼던 지나간 물건들의 온기가 그립기도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많은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져가지만 그 시절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따뜻한 기억들

국악 플러그인은 청년 국악 예술가와 협업해 공연과 팬미팅,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선보이는 서울 도남은 국악당의 대표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세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이하진입니다. 이하진은 깊이 있는 판소리와 맑고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신성진 밴드마스터를 비롯해 판소리와 밴드 사운드,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무대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7일 같은 날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무대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7일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광명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춤앤 사운드 시그널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요. 전통 춤과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인데요. 공연 제목인 시그널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신호이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몸짓과 새로운 사운드가 서로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무대 위에 담아냅니다. 무대엔 장인숙 희원무용단과 시오트가 함께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리는 국악대전 젊은판 프로젝트 빛의 공연입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그룹 프로젝트 빛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번 공연에선 입춤을 바탕으로 한 춤 산조, 대풍류를 새롭게 풀어낸 유영, 역동적인 몰이, 남도 민요 연곡 연화와 창작곡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7일 서로 다른 색깔로 전통의 오늘을 들려주는 두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국 전통음악의 오늘을 만나는 수림문화재단의 2016 수림 뉴웨이브 어시 오는 8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원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 뉴웨이브는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온 창작 전통음악가들을 꾸준히 소개해온 공연인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통해 동시대 우리 음악의 흐름을 들여

0: 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1: 허허, 특히 영국에서 한국 여행에 관한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순으로 검색량 증가를 보였다고 하네요.
0: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의 한국 여행 수요가 이 검색량에서도 또 실제 입국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1,071만 명으로 어허. 전년 동기보다 무려 21.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 상반기에만 1,000만 명? 와, 엄청납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6월 한국을 찾은 유럽 관광객만 약 12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는데요. 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여행객들 우리가 모셔야죠. 1,000만 명. 와, 엄청납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6월 한국을 찾은 유럽 관광객만 약 12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는데요. 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여행객들 우리가 모셔야죠.
0: 그렇습니다.
1: 환영합니다.
0: 환영합니다. 네. 자, 어서 빨리 우리나라의 멋진 가을 하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검색하시는 거? 누구나 다뭐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뭐든 검색을 하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어떤 거를 검색하셨는지
1: 네.
0: 오늘 나의 검색어에
1: 재밌겠다.
0: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이름 많이 검색한다 그러던데.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뭐 저기 뭐 출연하는 작품 있으면은
1: 네.
0: 그 출연하는 작품에서의 뭐 시청률 뭐 이런 것도 매번 데이터를 받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이름 많이 검색한다 그러던데.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뭐 저기 뭐 출연하는 작품 있으면은
1: 네.
0: 그 출연하는 작품에서의 뭐 시청률 뭐 이런 것도 매번 데이터를 받고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검색한다고
1: 우리도 이제
0: 하더라고요.
1: 공연 제작하거나 그러면 리뷰 같은 거 많이 검색하잖아요.
0: 아, 그죠, 그죠,
1: 예,
0: 그죠.
1: 작품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떤 평을 써주셨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0: 저는 사실 보지는 않아요.
1: 안 보세요?
0: 예.
1: 제작을 안 하시잖아요.
0: 아니, 제작은 안 해도
1: 네.
0: 참여를 해서
1: 네.
0: 또 그런 리뷰가 또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1: 네.
0: 보내주면 이제 그때 보고 뭐 일부러 뭐 찾아보고.

0: 날씨 체크를 합니다. 요즘에는 날씨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날씨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입습니다.
1: 그렇죠.
0: 아, 약간 긴팔을 입을 거냐, 뭐 어느 정도 두께의 옷을 입을 거냐, 뭐 이거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1: 날씨 체크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0: 그쵸, 그쵸.
1: 예.
0: 저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하고 매일 날씨 체크를 하거든요.
1: 그렇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0: 네.
1: 예,
0: 오늘 좀
1: 티가
0: 달라졌잖아요,
1: 예,
0: 패션이.
1: 거무 티티 옷이 다 상하이.
0: 예.
1: 아,
0: 그리고
1: 예.
0: 여기 또 우레탄 폼이 또 묻어가지고
1: 뭐 얼룩같이 묻어가지고
0: 우레탄 폼 공사하다가 묻은 거 그대로. 예.
1: 예, 게다가 지금 이 로고는 아니죠. 영어로 써 있네요.
0: 네.
1: 미니멀 프로젝트라고.
0: 네네네.
1: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시잖아요.
0: 어마어마하게 그거 외에는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야, 또 글씨도 미니멀 프로젝트.
0: 아, 근데 왜 이렇게 배꼽 잡고
1: 아,
0: 웃으시나요?
1: 왜 이렇게 웃기죠?
0: 아,
1: 너무
0: 좋습니다.
1: 재밌습니다.
0: 네. 보겠습니다.
1: 아, 이거 낭님구가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는 컨셉인가요?
0: 이게 좀 목이 이제 늘어질 때까지 입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쏙 넣어주면 돼요.
1: 회색 난닝구가 지금 나 여기 찌롱하고 뾰롱하고 나왔거든요.
0: 이렇게 모아주면 됩니다. 혹시 클립 없어요?
1: 오늘 그러면 패션의 컨셉은 뭡니까?
0: 약간의 노출?
1: 아, 보이는 라디오가 없네요.
0: 보일랑 말랑?
1: 아,
0: 아,
1: 예.
0: 이쪽입니다.

0: 이런 게 있어? 막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1: 너무 행복한 시간이겠네요.
0: 보고 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6623님의 메시지는 음악을 듣고 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복 소리로 풍구 소리 듣겠습니다.
2: 불어라 불어라 어기에 타 불어라 불불불불

0: 이네 몸 빨래질 나간다네.
1: 불어라 불어라 거기야 차 불어라 만대장만 나온다.
0: 신계곡산의 풍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 낭은 풍급을 하면 간다네.
1: 불어라 불어라.

0: 생겨나나 불어라 불어라 어디에 잡으러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 만나온다
1: 황수같다 내 풍부가 얼마나 좋은지 꽃같은

0: 동산의 풍군은 무쇠똥이든 넣긴 한데 우리들 우리 풍군은 내 간장만 녹인다.
1: 불어라 불어라 거기에 타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우리들 우리 풍군은 내 간장만 녹인다.
1: 불어라 불어라 거기에 타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0: 내 나 아파 아구머리 아파하려마
1: 울어라 울어라 어디에 참 울어라 불불불불 울어 만대장 만나온다
0: 온홈의 종자야 내 손목을 물 같은 손 다 질겨라 진단다.

0: 오션뷰 숙소의 장점은 이제 아침에 눈 떴을 때 커튼을 촥 쳤을 때 뭔가 드러나는 그 찬란한 바닷빛의 그쵸. 풍광. 그걸 눈 뜨자마자 볼 수 있다라는 건 그쵸. 축복이죠.
1: 네.
0: 그것 때문에 사실 오션뷰가 좀 더 비싸지만
1: 네.
0: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또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너무 다양한 곳들이 있으니까
0: 네.
1: 예. 스타일에 맞는 곳에 가서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저랑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에게 약간 선물 겸
1: 네.
0: 휴식을 줄 때
1: 네.
0: 이제 고성에 자주 가는 그 숙소가 있어요.
1: 경남 고성?
0: 아니요.
1: 강원 고성?
0: 네, 강원도 고성. 그러면 거기가 좋은 점은 그냥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해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 아우~
0: 그냥 그 침대에서.
1: 좋다.
0: 그 침대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1: 네.
0: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 하...
0: 커피 딱 내려가지고.
1: 아우 좋네요, 진짜.
0: 그게 동해바다의 장점 중에
1: 그렇습니다.
0: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나나맘님께서 전 딸내미가 하는 별의별 밈이 무슨 뜻인지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검색을 해봐도 도통 왜 쓰는 건지 이게 뭐가 재밌는 건지 모르겠어요. 낙엽만 굴러가도 재미있는 청춘들이라 그런 걸까요? 하셨어요.
1: 그렇죠. 세대마다 그 관심사가 다르니까.
0: 맞아요.
1: 예. 우리가 보면 저도 이해 못하는 그런 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하면.
0: 그 자연스러운 일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때도 반가 반가 엄청 했잖아요.
1: 그게 뭐냐?
0: 하이루.
1: 안습 뭐 네. 이런 거
0: 우리 세대들만이 쓰는 말들을 만들어서 약간 세대를 분리하고 약간 그런 특징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1: 그럼요.
0: 네. 네. 저도 요즘 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1: 전혀 저도 알 네. 수가 없습니다. 네.
0: 모르면 모른다고 또 얘기하는 거고
1: 네네. 네.
0: 그런 거죠.
1: 2219님께서 저의 최근 검색어는 다슬기 기르기, 다슬기 먹이였습니다.
0: 다슬기를 길러요?
1: 춘천 쪽 금곡 마을에서는 다슬기 채집이 허락이 돼가지고 다섯 마리를 데려왔는데 유기농으로 키운 상추를 먹이고 있습니다.
0: 오.
1: 늘 혼밥을 하는데요. 이제는 다슬기 5남매랑 같이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0: 오.
1: 다슬기는 상추를 먹고 저는 단호박에 계란을 먹고요.
0: 그러니까 반려 다슬기군요.
1: 와.
0: 야, 요즘에 뭐 반려동물 워낙 다양하지만 반려 다슬기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
1: 야.
0: 교감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1: 그냥 너무 예쁘죠. 그냥 그 자체. 애들이 잘 먹네.
0: 지금 사진으로도 보내주셨는데.
1: 세상에.
0: 아이들이 뭘 먹고 있는 것 같죠?
1: 그렇구나.
0: 상추인가요?
1: 그럼 예, 상추래요. 상추.
0: 예.
1: 오, 유기농 상추.
0: 야, 유기농.
1: 그냥 너무 예쁘죠. 그냥 그 자체. 애들이 잘 먹네.
0: 지금 사진으로도 보내주셨는데.
1: 세상에.
0: 아이들이 뭘 먹고 있는 것 같죠?
1: 그렇구나.
0: 상추인가요?
1: 그럼 예, 상추래요, 상추.
0: 예.
1: 오, 유기농 상추.
0: 야, 유기농.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시네요.
1: 소소한 재미가 있으시겠네요, 진짜.
0: 예, 예.
1: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줄 님께서 오늘의 운세 그런 거 검색 안 하시나요? 저는 매일매일 하는데 좀 전에는 밤티라는 말이 뭔지 검색을 해 봤습니다. 밤티 SNS에 자주 뜨길래 뭔가

0: 박승희의 노래로 상모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검색하셨는지, 평소에 어떤 검색어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9176님, 곧 결혼기념일이라 부모님께 아이 맡기고 저희 부부 둘이 단란하게 저녁이나 먹고 오려고 장소 검색 아이고. 중이에요 하셨는데 아유,
0: 오늘 진짜 좋은 시간 보내죠.
1: 그러게요. 네, 네. 이제 아이랑 있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0: 부부가 서로 단단해야
1: 맞아요.
0: 그래야 아이가 더 건강할 수 있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0: 네.
1: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2: 나면 바퀴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1: 그러게요. 네. 이제 아이랑 있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0: 부부가 서로 단단해야
1: 맞아요.
0: 그래야 아이가 더 건강할 수 있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0: 네.
1: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2: 나면 바퀴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퀴한테 달려간다.
2: 바퀴의 상사들.

0: 찾았어. 만약에 우리가 당첨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1: 언니야. 유튜브로 생중계할 거래.
0: 그래? 그러면 난 집에서 그냥 혼자 편하게 에밀레 종소리 들을래. 나 너 무서워.
1: 언니야. 어? 그게 좋겠다.

0: 손범주의 생황으로 비천상 듣고 왔고요. 9월 15일 성덕대왕 신종 타음조사 공개회가 있습니다. 24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고 네.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국립경주박물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로 또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8288님께서 오늘 대길이가 많이 화났네요. 이상하게 그 끌목이 중독되네요.
2: 그죠. 그 끌목 진짜 중독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텐션으로 나올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1: 저도 끌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지?
2: 근데 이제 뭐 대사를 마쳤어요.
1: 네.
2: 근데 약간 반응이 생각보다 안 온다.
1: 네.
2: 그러시면 갑자기 치고 올라가시대요.
1: 더. 뭔가 더 가야 될 것 같다는 여백에. 네. 여백을 채워야 될 것 같은 느낌.
2: 역시 멋지십니다.
1: 정신줄님께서 에밀레 존 검색해 보니까 나오네요. 진짜 똑똑하시네요 두 분 하셨는데.
2: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여러분 요리할 때 칼질 잘 하시나요? 칼질은 재료에 따라 요리에 따라 다 다른데요. 실제로 채소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영양 성분을 더 잘 많이 흡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잘게 다지면 다질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자주 사용하는 마늘은 으깰수록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무는 어떻게 손질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요?

0: 이것도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 1번이었죠. 슥슥슥슥슥 갈아낸다. 갈기가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하면 제일 흡수율이 높군요.
0: 무는 갈았을 때 더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챙겨드리고자 이렇게 드렸습니다.
1: 냉모밀 먹을 때 그러면 그렇죠. 그때 무를 제일 흡수를 잘 하겠네요.
0: 네.
1: 그냥 딱 떠오르는 건 일단 그렇습니다.
0: 조금 있으면 이제 맛있는 가을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 그죠.
0: 네. 보약 같은 가을무.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떡 선물은 6126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세요.
0: 6623님께서 갈갈이 힌트 너무 좋았다고.
1: 완전
0: 짱입니다. 하셨어요.
1: 직관적이었죠.
0: 네. 네. 자,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따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0: 안 되네. 예.
1: 그게 힌트예요?
2: 그렇습니다.
1: 어, 그렇군요.
2: 왜요?
1: 아니요, 아니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0: 어떤 거예요?
1: 이제 선생님들이 연습 안 하는 친구들한테 너 왜 이렇게 연습을 안 하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것도 안 들고 가?
2: 군인이.
1: 예?
2: 군인이.
1: 네, 그러니까.
2: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인이 네, 이것도 안 들고 가?
1: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네. 이걸 안 들고 가? 너한테 이거는 연습이야. 그러면서 강조했던.
0: 그거.
1: 예.
0: 그걸 맞추시면 된다고.
1: 그렇죠.
0: 예.
1: 총각 칼 뭐 이런 거. 예.
0: 그렇습니다.
1: 이것도 없이 어떻게 싸우려 그래?
0: 자, 두꺼비냐? 두꺼비 갖고 싸울 거냐? 이 무기.
1: 덤벼라!

0: 씨가 함께 등장하는 호작도. 요거는 애군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부르는 대표적 우리 민화이기도 한데, 바로 이 호작도부터 대한민국 대표 명장의 나전칠기까지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서울 봉은사 특별전에서 볼 수 있대.
1: 도심 속 천년 고찰인 서울 봉은사에서 우리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거네.
0: 그렇다니까. 곡면을 따라 순백색으로 빛나는 달 항아리도 전시 중인데, 나전칠기 임충휴 명장은 이 달 항아리를 완성하기 위해
1: 봉은사에서 우리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거네.
0: 그렇다니까. 곡면을 따라 순백색으로 빛나는 달 항아리도 전시 중인데, 나전칠기 임충휴 명장은 이 달 항아리를 완성하기 위해 꼬박 1년을 기다렸대요.
1: 나전칠기 명장이 달 항아리를?
0: 그래 그래. 삼배를 켜켜이 쌓고 말린 후에 자개로 장식한 달 항아리래요.
1: 서울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는데, 가을을 기다리면서 봉은사로 나들이 가야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20일 목요일 2부 출발합니다. 그림 연주로 달빛이 하늘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캐대원 이후로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민화, 호작도 이게 굉장히 또 친근해졌습니다.
0: 네, 그것도 이제 문화의 힘 아닐까 싶은데요. 애군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부르는 우리 민화, 호작도도 이제 보고 나전칠기 명장이 만든 자개로 장식한 달 항아리, 요거 진짜 궁금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서울 봉은사 나들이 주말에 일정 아직 계획 안 세우신 분들은 여기로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봉은사는 1200여 년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도량이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도심 속 천년 고찰이기도 하죠.
0: 그러니까 달, 항아리, 뭐 불화, 까치, 호랑이, 나전칠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봐도 좋겠지만 천년 고찰. 봉은사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1: 네.
0: 사찰에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전통, 우리 문화 한번 멋지게 즐겨보시는

0: 둥실뜨어 서 있거늘.
1: 어쩌면 지극한 효심에 하늘이 감동해서 심낭자를 꽃으로 보냈을지도 모르겠구나. 자, 가까이 가서 저 꽃을 건지거라! 예!
2: 가만히 있어보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장사에서 번 돈이며 물건들을 나누자꾸나.
3: 원하는 것을 가져가도 되는 것입니까, 선주님?
2: 그러하다. 다만 저 연꽃송이는 아니 된다.
1: 아니, 저 큰 꽃을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선주님?
2: 내 알아서 할 것이니 그대들은 수고한 만큼 받아서들 잘 가시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저 큰 연꽃송이를 우리 집 뒤뜰에 가져오긴 하였는데, 하, 신기하단 말이지. 단을 쌓고 두었는데 오색구름이 항상 꽃송이에 어려있는 것은 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4: 여보 나으리, 어찌 그리 혼잣말을 늘어놓고 계십니까?
2: 저 꽃을 어찌할까 고민 중이었소 부인.
4: 꽃이요? 황후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나 임금께서는 새 황후를 맞을 간택도 아니하시고 춘삼월 궁궐 정원으로 온갖 화초를 구하고 드리고 채운다 하더이다.
2: 오호, 그래요?
5: 화초도 많고 많다. 8월 나 임금이요.
6: 말 안 하면 몰랐다.
5: 8월 군자 연꽃에 가을 연못 홍련화.
6: 김치 좀 주세요. 김치.
5: 달빛 속에 매화 향기 전해주던 한매화. 힘 떠난 뒤 심어놓은 붉게 피는 홍도화.
7: 아직도 있어.
5: 전쟁터에 나간 남부는 이별한다 앵도와.
7: 앵도와.
5: 온갖 화초 과일 나무 심었는데 바람이 슬쩍 불면 벌나비 새 짐승들이 두 쭉 찢쩍 걸리고서 찌찌 울며 논인다.
8: 고국에 돌아와 수다이 남은 재물 다 갖기 짓대를 나눌 적어. 토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하여 제집 후원 정한 곳에 단을 묻고 두었더니 오색 채운이 항상 꽃봉이 어렵겠다.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이모년 3월이라 그때 송천자께 없어 황후 붕어신 후 간택을 아니하시고 각색 화초를 구하시어 상림원을 다 채우고 황극전 뜰 앞으로 여기저기 심어두고 주야로 구경하실 적어. 화초도 많고 많다. 8월 무용 군자용 만당춘수 홍련화. 암향부동월 황홍령 수식 전등한매화. 진시요랑 거우제라 불거있는 홍도화. 얼중천양 단계자 향문심이 흑해왔건 요염섬섬

남자 왕손 방수하고 부귀허를 쏜 모란화 이화만지 붉게 무는 장신궁중 백꽃이오

0: 여, 촉구하는 뭔 얘기여, 체혈을 허던 두견화, 원정 부어지의 변론지, 옥창공연의 앵도화, 요한도화, 개관화, 이화, 개화, 서경화, 홍국, 백국, 시월, 황국, 교한난화, 동백해당화, 장미화, 무연화, 설토화, 수선화, 능소화, 백일홍, 동매, 준매, 영산홍, 자산홍, 해철쭉진날화, 난초, 지초, 파초, 유원자, 성류, 핍, 파향매 흑은행자도 옴자 치자 감자대초 머루다으리 얼음덩초 윈가화초 가진 과목청 청기의 시공은던디 흑은행자도 옴자 치자 감자대초 머루다으리 얼음덩초 윈가화초 가진 과목청 청기의 시공은던디 향풍의 건듯 불면 불라부세 짐승돌이 지지 노래한다.
1: 어허, 아니 봐도 동영상이네 그려. 우리 임금께서 꽃을 좋아하신다 하니 잘 되었소. 내 인당수에서 건져온 저 꽃을 화분 채 잘 모시고 대궐에 좀 다녀와야겠소.
2: 전하,

0: 이 꽃이 웬 꽃이냐? 이 꽃이 웬 꽃이냐? 크기가 바퀴만 하고 꽃빛이 찬란한데다 향기가 특이한 거지. 세상 꽃이 아닌 듯하구나. 보자 보자 보자. 개수나무 꽃도 아니오. 신선못 복사꽃도 아니고 극락세계 연화꽃이 떨어져서 바다 위 둥둥 떠왔다니. 내 이 꽃 이름을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 강선화라라고 지어야겠구나. 여봐라, 이 꽃을 조심히 꽃밭에 옮겨 놓거라.
1: 하루는 마음이 산란하고 잠을 이룰 길 없어 임금께서 꽃밭을 거니는데 그때 미풍이 일어나고

0: 너희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1: 저희는 남의 용궁 신녀로.
0: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네.
1: 신랑자를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이리 궁으로 들어와 임금님을 배웁니다.
0: 아니, 낭자를 모시옵고? 오호라, 이것은 옥황상제께서 나에게 좋은 인연을 보내주신 게로구나. 낭자, 고개를 들어보시. 어! 세상에, 이분은 나대지만 심장아, 둘도 없는 미인이다. 여봐라, 내게 할 말이 있으면은 하라.
2: 전하, 이는 필시 옥황상제께서 좋은 인연을 보낸 것이니 혼례를 올리시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옵니다.
3: 전하.
0: 부인, 백성들이 모두 심황후 덕이 많아 풍년이 들었다 하는구려.
3: 태평성대가 어찌 제 덕이겠습니까마는 그리들 말한다 하니 좋사옵니다.
0: 부인, 그런데 표정이 어찌 그리 근심이오?
3: 아,

타고 산호 주렴에 비치어들 때 귀뚜라미 슬피 울고 하늘의 외기러기는 달 아래 높이 떠서 울음을 울며 오는구나. 저게 뭐야? 기러기인가? 그래 기러기야. 아, 울고 우는 기러기야. 너는 무슨 서름이 있어서 그렇게 슬프게 괴상하게 울면서 오는 것이니. 혹시 짝을 잃고 우는 거야?

0: 같이 울어주는구나, 기러기야. 그럼 내가 한 말 들었거든. 우리 아버지께 자세히 꼭 좀 전해다오.
1: 심황 덕이 많으시사 당년부터 연풍하여 조선 천지가 다시 되었겠다. 황후 부귀영화 극진하나 신중의 숨은 근심 다만 붙인 생각이라 이리론 소심을 못 얘기.

几多年根干也辛苦，西站的那苦多年，不能我的锅偏干我怕。

그냐 고생년 근저하셔도 산원에 계셔오면 천년 만년 내년 만원 만일 불행 평안 들어 시며 혼자 기진 굳기 신돌 누가 금수반장을까 지는 다시 울음 울다 창왕에 길어 간과도 별과 닮은 맑았구나.

0: 하셨어요.
1: 아 심청이 심황후 목소리. 아
2: 황후가 됐으니 좀 더.
1: 예.
3: 진짜 고급져. 네. 고급스러워. 진짜.
1: 전화하고 딱 말 떼는데 어 심쿵. 아호호. 거기에 아 부인.
3: 막 잘해주고 싶은 그런 목소리예요.
4: 맞아요, 맞아요.
3: 다 챙겨주고 싶고, 맞아요. 다 해주고 싶은.
1: 약간 옆자리가 약간 쓸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목소리에서.
2: 소개팅 나가서 그 목소리 써야겠네요.

0: 바닷가에 아버지 배 고치고 계시니까 새참이라도 갖다 드려.
1: 아우, 네, 이치. 네. 어, 아버지다. 어? 어? 어머, 같이 있는 사람 누구야? 와씨, 못 본 남잔데? 우와, 어? 이때까지 본 남자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는데? 오! 어깨 넓은 것 봐!
2: 아이고, 김복수. 일을 아주 잘하는구만.
3: 감사합니다.
1: 김목수. 아, 오케이. 아버지 배 수리를 돕는 목수구만. 어, 세상에. 목소린 또 왜 저렇게 좋아? 아니 아버진, 어, 저런 남자를 바로 옆에 두시고 왜 엉뚱한 뭐 돌쇠? 아, 뭐 그런 남자들만 자꾸 소개해주려는 거야. 가만있어 보자.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2: 자네 정말 배 고치는 솜씨는 보통이 아니군. 아, 대체 그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나?
3: 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배운 게 배 고치는 일이라서 그냥... 그저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거죠. 과찬이시네요.
2: 그래, 과찬이었지. 그래. 아이, 자네 목소리가 참으로 좋네.
3: 아이, 감사합니다.
2: 그래. 아, 그 젊은 사람이 참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아이, 겸손하기까지 해. 아, 부모님 없이 고생했을 것인데 아주 잘 자랐어. 아이, 근데 말이야, 저 자네 그... 장가는 갔나?
1: 그렇지. 장가는 갔나? 그렇지. 뭐야? 빨리 말해줘.
3: 아유, 저 같은 떠돌이에게 시집 올 여인이 있겠어요?
1: 탈수! 탈수! 그래. 여기 있습니다. 신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 빨리 말해. 해랑이 있다고.
2: 아이고, 자네 정도면은 훌륭하지. 아이, 무슨 소린가? 그 장가 갈 생각은 있고?
3: 장가요? 그럼요. 있죠.
2: 어, 그래야지.
1: 오케이. 아버지 나이스 샷. 드디어 찾으셨군요. 아버지가 곧 저 목수님과 나를 엮어 주시겠지? 그렇다면 조만간 저 넓은 가슴에 이렇게 푹 안기는 거야? 심장 나아리지 마. 어서.
2: 어허, 요즘 저 우리 딸 해랑이가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소?
0: 아, 그러게요. 웬일로 요즘에 그냥 해실해실 웃고 다니는 게, 정말.
2: 왜 그러시오?
0: 아니, 제가 해랑이한테 옆마을 돌쇠 쪽에서 혼담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해줬거든요. 저것이 아무 말 안 하더니, 어머, 지집에 그동안 온 동네 청년들을 마다하더니 옆마을 돌쇠가 마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2: 녀석도 참. 하여튼 연부는 다 따로 있나 보. 아, 이렇게 된 거 하루빨리 진행을 시켜봅시다. 마침 저 배 고치는 일도 다 끝났으니 내일 중으로 목수 청년에게 싹을 주고 정리한 후에 혼인 준비를 서두릅시다.
0: 해랑아, 우리가 그동안 눈치가 없었구나. 이제 네 마음 다 아니까 너의 혼례를 이제 우리 준비하자꾸나.
1: 몰라요. 그냥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따를게요. 엄마 고마워요. 저 정말 그 목수 청년이랑 아주 잘 알콩달콩 살게요. 남근님.

0: 강선화였고요. 네. 2887님 보조 배터리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선화라는 존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0: 네, 저희 어머니부터.
2: 아, 그렇죠. 예예. 성우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0: 저희 어머니는 엄씨입니다.
2: 엄선화. 아, 예. 선생님. 야, 근데 예. 엄청 예쁘시다 이름이.
0: 그러니까. 이름 예쁘죠. 예예예. 예, 예. 예.
1: 그리고 또 87님 제 중학교 동창 이름이 하선화입니다.
2: 하선화도 예쁘다.
1: 오, 네. 그렇군. 선화라는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2: 제 친구 중에 네. 김선화가
1: 네. 계세요. 네.
0: 유명인 중에 한선화 씨도 있죠.
2: 그렇죠, 그렇죠. 네. 선아도 많잖아요.
0: 선아도 많죠.
2: 네. 네. 제 친구 선화는 한 두 명 있어요.
1: 네. 네. 진짜. 아무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2: 그나저나 아까 야 그 네. 해랑이 목소리 네. 전혀 필터링 없이 그냥 김수영이던데.
0: 네. 살짝 제 얘기 같기도 해서.
2: 야, 막 아 그 어부 어 목소리 보고 와 그 좋아하는 게 어 굉장히 찐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0: 여자친구 없단 얘기 듣자마자
2: 예
0: 호해요 호해요.
2: 어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연기였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1: 좋았습니다. 진짜.
2: 예. 자 오늘 김수영 성우 네. 역시나 수영 씨와 함께하면 목요일이 알차고 기뻐지고
1: 금방 가요.
2: 예 순사.

꼭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홍원기의 노래로 평시죠. 마음이 지척이면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1716님께서도 오늘 그 원효대사 해골물 얘기 들으시고 네네 맞습니다. 4시에 민왕님 씩씩한 목소리 듣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 무탈하고 손자들 이쁘게 커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후 출근하는 길에 늘 다니던 그 긴 터널이 있는데 거기 화재 사고가 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미리 알았으면 그 길을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해서 돌아서 갔을 텐데 꽉 막히는 그 도로에 올라서자마자 이제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우회해서 가라고. 그때부터 이제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약간 예전에 그 택시기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너무 안 움직여서 제가 택시기사님한테 아 기사님 다른 길로 돌아갈 걸 그랬나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아이 그래도 여긴 움직이긴 하잖아요. 차가 굴러는 가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참 별 얘기 아닌데 그죠? 대단히 안심이 되고 뭔가 안정이 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운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움직이긴 하니까 도착은 하겠지. 다행히 뭐 크게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고 보면 원효대사는 스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움직이긴 하니까 도착은 하겠지. 다행히 뭐 크게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고 보면 원효대사는 스님이긴 합니다만 그 예수님도 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셨던 거 보면 모든 진리는 끝에 가선 다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716님께서 노래는 창부타령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배우고 왔는데 다시 한번

1716님께서 신청하신 곡 창부타령을 지화자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복습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곡은 신유경, 장영찬의 소리로 농부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다. 성미 당당하고 호방했던 그가 댕댕하고 인경 소리를 내면 실제의 종소리와 흡사했고 온갖 새 소리를 흉내내면 듣는 사람들이 깜짝 속아 넘어갈 정도로 실제 새 소리와 똑같았다는 것이다. 조선 창극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날치가 어느 날 익산 부근의 깊은 절간에서 새타령 한 바탕을 부릴 때였다. 온갖 새소리를 흉내내가며 흥취가 도도해 갈 무렵 갑자기 좌중의 쑥국새 비슷한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청중 모두가 신기해하며 명창의 새타령에 다시 한번 감탄하였다. 전통음악에서 새타령 하면 몇몇 곡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나는 남도민요 새타령이요. 다른 하나는 판소리 적벽가 중에 나오는 새타령이다. 익히 알고 있듯이 적벽가의 새타령은 적벽대전에서 대패한 조조가 간신히 몸을 피해 오림으로 폐주하는 과정을 읊는 소리 대목이다. 오림의 풍경을 묘사하거나 패잔의 비애나 참상을 그린 내용도 인상적이지만 이 새타령의 대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새소리를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명창들의 소리 솜씨가 아닐까 한다. 판소리 음악에서 어떤 상황을 박진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사설이 담고 있는 내용에 근접하도록 흉내내기를 잘해야 한다. 특히 새소리며 바람소리, 종소리 등 실제의 음향이 등장해야 할 곳에서 이들 소리를 직설적으로 실음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그 좋은 예다. 새타령의 가사를 훑어내려가자니 문득 작고한 명인 신쾌동의 성음이 생각난다. 신쾌동이 즐겨 부르던 이 새타령이 그 어느 판소리 명창의 노래보다도 한층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성색은 비록 명창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검고 병창으로 읊조린 그의 새타령은 순박함이 있고 간결한 속에 독특한 개성이 있어서 일품이다. 더욱이 구수한 검은고 가락으로 감싸가며 가락과 장단의 멋을 살려간 새타령의 검은고 병창은 가히 명품으로 꼽을 만한 음악이다. 언젠가 양자강 연안 적벽대전의 옛 터에서 멀리 강 건너 호북성을 바라본 적이 있다. 그런데 양자강 건너편의 조용한 마을이 오림이라는 말을 듣고는 한참을 어리둥절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오림이란 그야말로 새타령에서 노래한 것처럼 산천은 험준하고 초목이 총잡한 험하기 그지없는 깊은 산골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벽의 강 언덕에서 바라본 오림은 끝없는 대평원 속에 묻혀있는 조용한 농촌마을에 불과했다. 그 옛날 삼국지의 시대에는 초목이 울창했을지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절에도 산천이 험준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끝없는 호북평야의 강 안에 자리잡고 있는 오림마을의 주변에는 어디에도 동산 하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벽강변의 오림마을은 한국의 판소리 한 대목 새타령 속에서 심심산골의 산간벽지로 다시 태어난 셈이다.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판소리 적벽가 중 새타령 보내드립니다. 산천!

0: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적벽가중 세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음악학자 한명희 선생의 판소리 적벽가중 세타령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렸고요. 실제 내용은 또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로 조금 수정한 부분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임방울의 소리 박귀희의 북장단으로 이화춘풍 대목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음원이 정식 녹음 음반으로 녹음된 것이 아니라 아마 개인의 사사 노름 현장에서 녹음된, 그래서 현장성이 대단히 잘 살아있는 그런 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1: 의사 주님이 출동을 하게요. 왜? 춘향을 돈으로 달려왔구나. 춘향이가 세상으로 올라가는 뒤 일일비가 되는구나. 올라간다.

나 여보아라 얘들아 나 좀 마셔 두드러노라 철둥철둥 그리고 올라간다 그사또 앞에 와 봤어? 조연이며 아이고 이거는이야 이것 꿈인거나 이거 향신이냐가 꿈과 쟁시 본전을 못 들었니 이 무서운 양반아 이것 꿈인거나 이거 향신이냐가 이 무서운 양반아 뭐지 어쩌니요 공문 밖에 나오셨으니 좋은 말을 금발 부르듯 동정하거든요 하루 Oh,

광고의 날이지니 세상 가도 놀아보고 난 뭔지 여보시오 수의사또님 본관사또 활쌤하시오 옛날부터 청소연료가 고생없이 누가 있어 당연히 하려하여 사또님이 아까니고 보면 떨리고 초장이가 서글할 고시구나 고시구나 치와자지 아주 울시고 공문연 높은 잔채 함양이 날래 가면 살려도둥둥둥둥둥 헐쾌 한 걸음 죽을 목심이 사도님도 요원 멀리 우나 요리심 지와야 요리심 멀리 우나 요리심 영등 정해도 짓고 태양불이지예요 태양무 중수물 그거지예요 난복 부산을 저 주제에 죽게 만들 저군사월이까지 흔들어 보시라고요 이와 잘 졸시고 꼴시고 죽고 내지 와야 좋니 그런 좋니 한참 노는디 추장 모신이 몰랐다고 하지만은 어쩜

갈 것이 어저저녁에 사후발차를 넘어 지도보게 했어. 도로 나와서 동네 술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그냥 두껍 잔 들어 마시고 술집에 그냥 모신이 들어가는데 이런 가관이 없고 규정은 만약에 되었든가 보더라. 일고 들어가는데 조야 뭐에 들어온다. 동원으로 들어온다. 양꺼머니 들어온다. 아니 없고 규경은 만약에 되었든가 보더라. 일고 들어가는디 조야고머니 들어온다. 동원으로 들어온다. 준양꺼머니 들어온다. 준양껍데기 들어온다. 가만 가만히 들어온다. 오브라지 늦은 손짓을 지원고 헛정을 그리고 들어온다. 박수대 발에 발뿌리 뜨들이 가달가달이 들어오네. 얼씨구나 지와자자 졸시구 얼씨구 절씨구 칠씨구 팔씨구 일기는 요시리우 얼씨구나 졸시구 얼씨구나 졸시구 송국무원 뒤지은고 글자로든 함틀니 주거장주어가 어때 아직 묵을 주고와도 묵히 춘향은 누가 낫단가 말도 마소 내가 낫네. 졸시구나 졸시구 재미비야 배다친

0: 한차 오신다!
1: 네 이놈들! 요새도 이놈들 니가 이렇게 혹시 뭐가 지는 이놈들한테 뭐 방정박이 해? 네 이놈들! 산모를 환자 집근근이 하며 못하 적고 출두야! 산모 나를 뛰어들어 아이고 내 의사사기 아이고 이 사람아 속물이고 내 반도에 알았지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밥 줄 때부터 무상 주는 내가 꼭 알았지 사대적으로 보면 나만 꿀백성 처지 치료 소문이 날 테이로서 갈고 발세로였니 무산리 무산리 잡는 것이 참 무산리 불시 부다 줄 기와자장

일어나 네 소열만지 노한지 늙으려니 죽고 사는 줄을 네가 그치는 모두들 안 맞냐.

0: 양관이요 양관 양관 여처 양관이요 그래요 절로 들고 고몽당구의 시절 윤화가 되었네 오시구네 오시구 좀 구글이 걸려줬네 오시구 당구 좋네 양관이요 양관 양관 여처 양관이요 그래요 절로 들고 고몽당구의 시절 윤화가 되었네 오시구네 오시구 좀 구글이 걸려줬네 오시구 당구 좋네
1: 방금에다 인상을 선생이 창원을 지었고
2: 참 귀한 음원이죠. 이화춘 풍 임방울의 소리 박귀희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화춘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말에 오던 새 손님은 만장 긋은 주방 아래 월평 걷지 누웠니더야.
1: 경상북도 영양에 이영철이 장개간에라는 제목의 어떤 어르신이 하셨는지는 아쉽게도 예,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경상북도 영양에 거주하고 계시는 근래에 결혼을 하신 혹은 장가를 가신 이영철님 계시다면 문자 사연 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선물을 어떻게든 한번 아 누굴까요? 이영철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자신에게 꼭 맞는 어떤 지역을 골라서 가고 싶다라는 내용을 피력한 그런 노래입니다. 함경도의 전갑심 노래, 김영숙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고흥에 지금 낚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조항은 광어 한 마리와 프라이팬만한 놈, 아 프라이팬만한 북바리를 아 몇 마리 잡았어야 했는데 숫자가 저희가 가려가지고 예. 피로 풀리고 있어요. 피로가 풀리고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무사히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예, 노래가 좋다 함께 편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지금 보내드릴 곡이 이 악기의 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음색이나 연주 방식이나 또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이 악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예, 고흥 이한식님을 비롯한 예, 낚시 다녀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그 물통에 넣고 혹은 예전에는 아가미 사이로 이렇게 끼워서 들고 다녔었잖아요. 그렇게 달랑달랑거리는 물고기를 뿌듯하게 들고 오는 아버지의 앞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범수류 퉁소산조 준비했는데요. 한범

한범수의 퉁소 연주로 한범수류 퉁소 산조 보내드렸는데요. 앞서서 거뜬거뜬한 어떤 그 가락의 넘김넘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가락의 선율 자체가 대단히 그 우리가 평소 산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 처열한 느낌, 슬픈 느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담백하면서도 경쾌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 이 음악에서는 경기민요의 보급과 발전에 앞장서신 분이죠. 안비취 명창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비취 명창은 한국전쟁 이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국악협회를 창립하고 공연을... 오늘 이 음악, 오늘 이 음악에서는 경기민요의 보급과 발전에 앞장서신 분이죠. 안비취 명창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비취 명창은 한국전쟁 이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국악협회를 창립하고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도 나섰고요. 1971년부터는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해서 민요의 저변 확대에도 힘을 썼습니다.

0: 나눠준다. 잘 자라는 냉무새 춤 잘 추는 학두름이 본체 좋은 공자 보기 적다고 접동 스르라니 호반세 나눠든다 기르기 훨훨 광울세 떨랑 달아들고 재미만 타오대로 달아나노
1: 안비치의 소리로 제비가 보내드렸습니다. 반주할 때 제비가에서 그 숙궁 접두만 네 박자로 바뀌어요. 여섯 박자에서. 그래서 다른 거 계속 안 듣고 있다가 숙궁 접동만 어떻게든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이 제비가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은관, 김옥심, 이은주 세 분의 소리로 놀량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로꽝 사냥을 나간다. 그다음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그 하얗게 되거든요. 근데 노래는 해야 되니까 이거 예전에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어떤 소리꾼 하는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그래서 꽝 사냥을 나간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자기가 노래를 불렀다고. 예. 근데 안 들켰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해 줬는데 참 무대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둥단계 타령, 까투리 타령, 남원산성까지 보내드립니다.

안숙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둥단계 타령, 까투리 타령, 남원산성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서도민요 기념불, 자진연불 준비했는데요. 김광숙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꼭두각시 노름과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이 각각 서울과 밀양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열리는 안대미로 68년 덜미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 놀이의 남기문 명인이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인데요. 공연 제목인 덜미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사당 놀이 여섯 마당 가운데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표연이기도 한데요. 해악과 풍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전통 인형극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초청공연 왔구나 연이야입니다. 역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이 이번엔 밀양을 직접 찾아가 영남지역 전통 연희의 신명을 선사합니다. 사회는 특유의 입담과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김산옥이 맡아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인데요. 전통 인형극이 전하는 해악과 풍자 그리고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까지 8월 22일 서울과 밀양에서 펼쳐지는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연희의 살아있는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악 명인들의 예술을 이어받은 국악 2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은 공기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촉각만이 아니죠.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오감을 섬세하게 자극하며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밤낮으로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어느 날 밤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었을 때 우리의 청각은 이미 가을을 느끼게 되죠. 여름과 가을만큼이나 매미와 귀뚜라미 소리의 느낌은 다른데요. 하지만 소리는 달라도 목적은 같으니 바로 짝꿍을 만나기 위함이라죠. 귀뚜라미는 소위 말하는 집돌이 집순이 기질이 강해서 암컷과 수컷이 우연히 마주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 그 소리에 반한 암컷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귀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들려도 아마 저마다 다른 매력을 어필하며 부르는 사랑 노래일 텐데요. 귀뚜라미들의 간절한 구애가가 가을밤을 수놓는 사이 이 계절도 알게 모르게 깊어지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우, 정말 태연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나 빨리 쾌차하시길, 퇴원하시길, 정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응원을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댁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네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여름과 가을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낮에는 매미들이 울고, 밤에는 귀뚜라미들이 울고요.

아티스트 오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감정을 노래하는 팀인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다들 그러고 삽니다는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 비교하며 흔들리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 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쇼케이스에서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 성음에 동시대적인 가사 감각을 더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전문가 평가단과 관객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2016 젊은 국악 단장의 최종 선정작으로 본 공연을 펼치게 됐는데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 문자에는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성함도 꼭 적어주셔야 누락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내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첨되신 분들께 두 장씩 티켓 드립니다. 그리고 만나 홈페이지에 오시면 또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부 코너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월요일에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월요일에 떠먹여드리지 못한 떠먹기를 오늘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잠시 후에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손

그래도 효자 좋으신 거예요. 멋지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이 부모님께 너무 잘해서 제가 그 부분에 또 반해서 네, 이렇게 점수가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간다님께서 추가로 더 보내주셨네요. 무엇이든지 맛있는 거 보면 무조건 엄마부터 챙기고 어디 놀러요? 여행 가자 하면 항상 어머님 모시면서 다녔어. 늘 셋이 다니거나 가족들이랑 다니고 그랬어요. 단둘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늘 셋이 다녔어요 하시면서 느낌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이게 또 나중에 다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삼승 할부지님께서 아까 퇴원하셨다면서 네, 청해주신 곡인데요. 이곡 들으시고 오늘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면 좋겠네요. 고래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돈돌라리요.

까지 매일 아침 새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러한 생태적 특성에 어울리게 다함이 없는 꽃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화, 즉 나라꽃으로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한데요. 이 꽃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복이 나가죠. 1번 상사화, 2번 야생화, 3번 무궁화, 4번 수채화, 5번 운동화, 6번 현정화, 7번 하춘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1,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이 노래 제목이 오늘의 정답이네요. 한돌의 노래로 듣습니다.

한돌의 노래로 오늘의 정답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퀴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꽃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는데요. 애국가 가사에도 나오는 이 꽃 이름을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자, 1번 상사화, 2번 야생화, 3번 무궁화, 4번 수채화, 5번 운동화, 6번 현장화, 7번 하춘화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자, 많은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데요. 1번 상사화, 2번 야생화, 3번 무궁화, 4번 수채화, 5번 운동화, 6번 현정화, 7번 하춘화 중에서 무엇일지 여러분의 정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오늘의 정답 이신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님께서 오늘도 떠먹기에 도전합니다. 주변에 많이 피어있고 애국가 부를 때마다 이 꽃이 나옵니다. 마누라는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1415님께서는요. 다함이 없는 꽃들이 남쪽 가는 가

4835님께서 삼계탕 먹느라 이제 출석해요. 먹느라 문제를 못 들어서 퀴즈 맞추고 싶은데 못 맞췄네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요, 무궁화였죠. 춘추전국시대에 저술된 지리서 산해경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피는 군자의 나라로 칭한 기록이 있고요. 신라시대의 학자 추치원도 무궁화가 피는 군자의 나라로 칭한 기록이 있고요. 신라시대의 학자 추치원도 신라를 근화향, 아까 네 보내주셨죠. 우리 청취자분께서 근화향이라고 13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즉 무궁화가 있는 나라라고 스스로 칭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옛날부터 우리 결의와 함께 해온 무궁화를 구한말 때부터 국가를 상징하는 꽃으로 삼고자 해서 1895년에 제정된 육군 복장이나 훈장

재현 작곡 예결의 노래로 첫사랑가 4878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윤혜성님께서요. 나 어릴 때는 무궁화 어린 잎으로 된장국을 끓여 먹은 기억이 납니다. 해주셨네요. 무궁화 잎을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하나요?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어떤 맛이 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흰 무궁화 나무 뿌리는 한약재로 쓴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라고 추가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무궁화가

40여 년전 부산에서 군 생활할 때 만났던 여인이 지금의 집사람입니다. 충청도 산골이 고향이라서 생선을 좋아해서 어부의 딸한테 장가가려고 했는데 어부의 딸은 아니지만 부산 여자이기 때문에 반쪽은 소원을 이뤘다고 하겠죠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사실 정말 저도 부산에 한 번씩 여행 가면요. 꼭 자갈치 시장 들려서 이렇게 해산물이나 생선, 뭐 방건조 생선 이런 것도 구매해 갖고 오고 하거든요. 반쪽 조금 더간것 같은데요. 소원 이루신 게요. 네. 자, 8913님의 새싹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미 DJ님. 저는 아직 짝꿍을 못 만났는데 오래 두고두고 지켜본 사람이 연인이 되는 상상을 해봐요. 학교 다닐 때 거의 모든 기억에 포함돼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땐 제가 피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가족 같았고 싸우면 제가 이길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한테 여자 형제가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친구인데 아쉽진 않은데 종종 떨려지는 친구입니다. 차세벽 PD님 종종 듣기 모드만 하다가 학교 다닐 때 거의 모든 기억에 포함돼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땐 제가 피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가족 같았고 싸우면 제가 이길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한테 여자 형제가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친구인데 아쉽진 않은데 종종 떨려지는 친구입니다. 차세벽 PD님 종종 듣기 모드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차분한 보미 DJ님의 진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바탕 제대로 연주한다면은 30분을 훌쩍 넘기기도 하죠. 하지만 무대와 방송 또 경연 등에 이 산조라는 음악이 자주 오르면서 뭔가 짧게 연주를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긴 산조를 추려가지고 짧은 산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로 인하여 이 긴 산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된 지금이기도 합니다.

긴산조 협주곡, 그러니까 긴산조 한바탕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참 흔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작곡가들이 이 전통음악으로서의 산조를 바라보는 시선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들으신 곡은 장태평 작곡가가 지은 곡입니다.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를 역임했고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는데요. 장태평 작곡가야말로 젊은 작곡가치고는 상당히 관현악곡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관현악 중에서도 일반적인 관현악이 있고요. 또 협주곡도 여러 발표했는데요.

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산조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게 느껴졌고요. 마치 영화나 소설을 감상하듯이 그런 감상을 느꼈습니다. 이번 작품도 어떤 인물의 인생 전체 일대기를 그리는 소설이나 영화처럼 그렇게 편하게 감상해 주실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홍홍민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의 연주를 또 직접 듣고 체보하다 보니까 산조가 결국엔 스승에게서 이어져 왔어도 다시 연주해내는 주체의 사람을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가락은 또 굉장히 차분함 속에 다정함과 또 익살

산조 협주곡 시리즈를 첫 선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긴 산조에 담긴 음악적인 흐름과 미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잠깐 그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은 2024년 그러니까 첫 해에는 이정호 작곡의 이태백류 아쟁산조 협주곡 그리고 김백찬 작곡의 원장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이 두 곡이 한 무대를 가득 채웠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도 현역으로 무대에 오르는 중견과 노년의 명인 이태백과 원장현이 협연자로 나서가지고 본인들의 이름이 달린 산조 협주곡을 함께 무대에서 완주했다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때였던 만큼 기대도 뜨거웠고요. 반응도 뜨거웠었고요. 이 흐름을 두 번째인 2025년 10월로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국립공학원 예약당이 아니라 국립극장, 대극장인 해우름극장에서 열렸던 공연이었는데요. 박영란이 작곡한 성금연주 가야금 긴산조 협주곡 4개를 성금연 명인의 딸인 지성자가 협연했고요. 또 박범운류 피리산조를 박범운 명인이 직접 작곡하고 협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긴산조 협주곡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제 또 두 번째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현섭이 작곡한 한갑등교 검은구산조 협주곡 3조인데요. 제목이 산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삶을 뜻하는 그 한 글,

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산조가 아니라 삼조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요. 이 곡을 지은 그리고 이제 들어볼 김연섭 작곡가의 말을 만나봤습니다. 앞서 장태평 작곡가가 음악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은 김연섭 작곡가는 뭔가 명인의 삶에 흐르는 그런 드라마틱한 부분들에 집중을 합니다. 산조라는 음악을 한 인간이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어떤 음악가로 성장했고 또그 안에서 음악적인 희로애락을 어떻게 느꼈는지 등등을 이 음악을 통해서 표출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너무나도 재밌게도 작곡가와 명인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장태평 작곡가의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관현악과 대비되거나 혹은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액체처럼 흘러가는 그런 약간 대비되는 그런 모습에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문고산조 또 장단의 그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인이 협연을 했고요. 방금 전에는 검고산조 협주곡 들어봤습니다. 1부에서는 산조라는 음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색채를 관현악과 접속함으로써 그 색채를 부각시켰다면은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악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길은 스스로를 뒤집는데 평생이 걸린단다. 남길순 시인의 시 전복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삶이란 건 결국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일이고 우리 삶을 계속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네, 오늘 글과 음악의 온도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진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밭을 들어라. 꽃을 올려라. 힘차게 밀치고 그리고 물기를 내어보자꾸나. 파도 소리 노로마다 철썩철썩 쳐내라. 밀치고 그리고 물기를 내고 깊은 소통 해록을 뱃속 쳐내라. 밀치고 그리고 물기를 내고 깊은 소통 해록을 뱃속에 따라라라라라라라 모아라. 그때여 파도가 대가리를 쳐들고 길길이 날뛰며 지 뱃속으로 꿀꺽 삼키려 드는디 출렁이는 푸른 산맥 도로 통결아!

거쳐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내용인 수메르 신화 속 에르시키갈과 이난나의 이야기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는데요. 원전인 이난나의 명계 하강은 풍요와 사랑의 여신인 이난나가 이복 언니 에르시키갈의 지하 세계를 방문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역행기는 이 신화를 모티브로 상실에서 비롯된 인물들의 서사를 그려냈다고 해요. 9월 3일부터 13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펼쳐지고요. 그론도에서는 9월 12일 오후 3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지금 나오는 음악 참 좋네요. 시인님, 프리랜서 이후 급격히 체중이 늘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일주일째 저녁에 만보 걷기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걸으면서 잘 들을게요. 운동을 안 좋아하니 이것도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그래도 이제 밤이 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논리를 역으로 이용할 뿐이었죠. 그러면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김보라의 노래로 일렉트리의 구비가 만나 보시겠습니다.

네, 일렉트리의 구비가를 김보라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은 3년국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는데요.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3년국에서 넘어진 노인이 시리에 잠겼다가 아이의 꾀로 그곳에서 10번 넘어지고 건강을 되찾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사실 여기서 뭐 3년국이라는 게 정말 무슨 저주가 있는 고개 같은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워낙에 험해서 노인이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노인은 거기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3년국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이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의 꾀는 노인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준 건 아니기도 합니다. 오히려 노인의 마음가짐을 그냥 바꿔줬던 거죠. 10번 넘어져서 정말 30년을 살

용기는 언제나 우리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겠죠. 칭칭이님,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역시 모든 건 생각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갓난이님은 3년 곡에 10번 넘어져서 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다.

옛날에 어렸을 때 3년 고개에 이 동화 본 게 기억나네요. 라고도 이렇게 반갑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김용우의 노래로 정선 아라리, 역금 아라리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뀌어 사라지는 것들 함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요즘 SNS에 이런 콘텐츠가 종종 올라온다고 합니다. 할 일 다 했고 이미 씻었고 에어컨 틀어놨고 배달 음식 지금 오고 있고 OTT로 뭐 볼지 다 정해놨다. 대략 지금 나 되게 행복하겠지? 라는 의미일 텐데 자, 어떨 것 같으세요?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없는 홀가분한 시간.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면서 스르르 잠들기만 하면 되는 시간. 아,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요. 우린 매일 그런 시간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고 좋아하는 거 즐기다가 꿀잠 자면 되는 시간. 지금 맞으시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되시죠? 예, 오늘도 이번 주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키가 얼마나 이만 키가 크신가 작으신가 제가 쓰담쓰담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약간 이거는 무슨 리트리버 같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정아정화님 예, 오프닝처럼 배달 음식을 주문하진 않았지만 쓰담쓰담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예 꿀잠 잘 자격 되시죠? 예 오늘도 이번 주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키가 얼마나 이만 키가 크신가 작으신가 제가 쓰담쓰담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약간 이거는 무슨 리트리버 같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정아정화님 예, 오프닝처럼 배달 음식을 주문하진 않았지만 이 음밤 듣다가 잠이 들어도 괜찮은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예, 우리 모두 이 소소한 행복을 2시간 동안 한번 만끽해 보실까요? 한석규 씨의 노래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번 주에 공연 티켓 드리고 있죠. 예, 국악그룹 악단 광칠의 콘서트입니다. 6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신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 팀장님이 어떤 성격이신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도 약간 팀장님보다 높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 눈치 보셨는 건 마찬가지였을 텐데, 예, 그냥 보너스처럼 주어진 휴식이다 하고 쉬셨으면 좋았을 걸. 물론 또 고용주 입장에선 아주 막 그냥 예? 원통한 일이겠지만 뭐 계속 일할 때 일하는 것보다 좀 중간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휴식 취하는 게 능률 오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회사 생활 거의 안 해본 쭌디의 의견입니다. 사랑빛님, 딸이 전 먹고 싶다 해서 부쳤는데요. 바삭바삭 과자 같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신랑도 반찬들이 다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네요. 아, 인후염, 제가 인후염에 걸려서 저녁 밥하기 귀찮았지만 가족을 위해 요리했는데 칭찬을 해주니 힘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칭찬의 힘이 굉장히 커요. 예. 뭐, 당연히 너무 맛있어서 하신 칭찬이었겠지만, 혹여나 가끔 평소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칭찬 좀 해주면 좋겠다. 그쵸? 5798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

있어요. 며칠 전 내린 폭우에 계곡물이 불어서 물이 어찌나 맑은지 동심으로 돌아가 물에 발 담그고 다슬기도 잡으면서 제대로 소확행 누렸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주면 계곡물이 불어나고 나서는 이렇게 막 활기가 돋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영상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름철에 계곡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거기가 사실 물도 제일 시원하고 그늘도 있고 참 좋긴 좋은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뭐물 불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주섬주섬 챙겨서 저기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말로만 들었었거든요. 물이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다가 어느새 발목 오고 발목까지 오던 게 좀 아까 발목이었는데 지금 무릎이다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무슨 영화에서 그냥 무슨 댐 무너지듯이 그렇게 쏟아진다고 말만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촬영을 하신 걸 이렇게 너튜브 통해서 봤는데 댐 무너진 정도까진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냥 휩쓸려 가겠던데요. 실제로 막 사람들 휩쓸려 가기도 하고 겨우겨우 구출되고 막 진짜 무섭더라. 예, 그런 물이란 게참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겐 또 되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대로 잘 즐기고 오셨다니 다행이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잘 들으셨죠? 자, 덩덕궁 출석 이번 주에 한 번도 안한것 같은데 예. 가봅시다. 예, 오늘은 어떤 분들이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흔적 안 남기신 분들 빨리빨리 손들어 주세요. 이게 저희 방송하고 덩덕궁으로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는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올렸는데 출석 끝나기 전에 올렸는데 왜 나 안 불러? 이러는 수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일단 가봅니다. 아, 1등은 핑크 공주님이시네요. 이음반 핑크 공주 출첵이요 해주셨고요. 그 뒤로 콩콩이 순이 김인설 금은동 클로버 지화자 자몽에이드 일편단심 세준 갓난이 오키오키 옥토끼 샤이닝스타 금빛노을 토닥토닥 세스펜서 사랑빛 최선아 허니러버 안 맞는 프라다를 입는다 빵빵 권쌤 가을모기 순수 앤 우리 개꾸링 안정형 쭌디 그리고 룰루랄라 오키오키 안개꽃 안잘레나 졸려 사랑 그리고 한 페이지 순수 앤 우리 개꾸링 안정형 쭌디 그리고 룰루랄라 오키오키 안개꽃 안잘레나 졸려 사랑 그리고 한 페이지만 더 가볼게요. 예, 뭐야 이게 꽃선비 태건 그리고 박은영 웃는 식 시카고몬 무늬만 천사 봄마중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늘도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임시 PD로 일하게 되신 여러분들, 예, 한번 선곡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었던 세 곡은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그리고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다니엘 비달의 오 샹젤리제 이렇게였네요. 2630님께서 9월 1일에 가족들이랑 크루즈 여행 가는데 떨려요. 뭐가요? 너무 좋아서 설레서. 설마 무서워서 떨리시는 건 아니겠죠? 예. 보송보송 설렘 노래 여기 있어요. 저희도 언젠가 아이들이 더 크면 이제 같이 가족이 크루즈에 오 샹젤리제 이렇게였네요. 2630님께서 9월 1일에 가족들이랑 크루즈 여행 가는데 떨려요. 뭐가요? 너무 좋아서 설레서. 설마 무서워서 떨리시는 건 아니겠죠? 예. 보송보송 설렘 노래 여기 있어요. 저희도 언젠가 아이들이 더 크면 이제 같이 가족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면 좋겠다 이렇게 꿈만 꾸고 있는데 너무 좋으시겠다. 잘 다녀.

악뮤의 벌레를 내고, 강허달님의 기다림 설레임, 이세준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세 곡이어서 들었어요. 3903님은 어느덧 28년째 남편과 함께하고 있네요. 뽀송뽀송 러블러브한 준디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신청합니다. 앞으로 30년 더 사랑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저도 같이 그 바람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9414님은 시원한 날들이 곧 곁에 다가올 것 같아 두근두근 마음도 몸도 뽀송, 이런 글과 함께 강헐달님님의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목요일은 내가 PD, 오늘은 뽀송뽀송 우리의 마음까지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노래를 신청받고 있는데요. 4322님께서 밤이 살짝 시원해지면 풀벌레 소리가 먼저 가을 문턱을 넘어오는 듯합니다. 집이 산 근처라 유난히 가을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하셨어요. 이게 봄 되면 꽃들이 이것저것 이제 막 여기저기 만발하잖아요. 근데 다 비슷하게도 생겼고, 예. 우리가 봄꽃이라고만 알고 있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피는지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진짜 정확하게 꿰고 계시더라고요. 뭐가 먼저 피고 뭐가 먼저 타타타타타타. 보기만 하면 그게 무슨 꽃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건 당연하고.

풀벌레도 예, 뭐 그냥 갑자기 계절 바뀌면 막 소리 내는 것 같아도 또 그게 순서가 있다고 또 들으면 또다 구분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쪽에 소질 없는 준디입니다. 4835님께서 포크송 대가분들의 콘서트 소식이 있던데 맞나요? 해주셨는데요. 예, 아마 또그 공연인 것 같습니다. 유리상자도 참여를 하는데, 예, 이거 공연이 또 많아가지고 요즘에 10월 3일에 예, 신촌 쪽에 어떤 그 Y대학교에서 시인과 촌장. 시인과 촌장하고 또 누구지? 아, 박학기 씨하고 유리상자하고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유리상자 처음 시작할 때롤 모델로 삼았던 팀이 시인과 촌장이어서 예, 그리고 뭐 박학기 씨를 저희가 좋아하고 또 함께 음악 많이 같이 하는 건 여러분도 좀 아실 테고 이게 이두 팀과 이 대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예, 설렙니다. 뭔가 이렇게 어릴 적 꿈을 하나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든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인과 촌장과 박학기와 유리상자의 공연. 아, 저는 몰라요. 저만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흐뭇합니다. 라인업만 이렇게 읊어도. 자, 0760님께서 뽀송한 노래 디바의 왜 불러요? 리듬이 경쾌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청해 주셨는데 왜 불러 그 노래잖아요. 이게 이제 왜 불러란 노래 하면 딱 먼저 어떤 노래가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좀 갈리기도 하는데 왜 불러 왜 불러 이 노래가 떠오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 뭡니까? 송창식님의 공연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9월 5일인데요. 9월 5일에 일산 쪽에서 공연을 하시는데, 여기 또 유리상자가 이제 게스트 형식으로 출연을 하는데, 이제 보통 공연의 게스트는 그냥 이렇게 가수가 쉴때 중간에 가서 노래 두곡 정도 뭐 하고, 그 가수와의 친분 혹은 뭐 칭송 이런 거 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물러나고, 그런 역할인데, 요거는 좀 특이해서, 예, 저희가 그 송창식 선생님의 노래를 커버해서 부르는 무대를 거기서 갖게 됩니다. 예, 이것도 재밌겠죠? 티켓을 좀그 제작자분께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하십시오. 노래는 디바입니다. 왜 불러?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

제목 가수 잘 몰랐다고 한준희님. 예. 이승훈의 예. 비 오는 거리였습니다. 이 노래 많이들 리메이크 하셨죠? 서영은 씨가 부른 노래도 많이 사랑받았었고, 사랑은 못 받았지만 유리상자도 리메이크 했었었었어요. 7426님이 청해주신 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사연 좀 볼게요.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청량하고 쾌적하고 어디선가 짙은 숲향기도 날 것 같은 노래랍니다. 그래요? 우리 후각을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윤종신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사랑스러운 손주가 집에 찾아오는 날이면 할머니의 하루는 평소보다 몇 배 더 바빠집니다. 손주에게 먹이고 싶은 것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한가득이기 때문이죠. 이런 할머니의 손주 사랑을 편지로 만나볼까요? 박순옥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립니다. 1년에 두 번 아이들 방학에는 싶은 것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한가득이기 때문이죠. 이런 할머니의 손주 사랑을 편지로 만나볼까요? 박순옥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립니다. 1년에 두 번 아이들 방학에는 친정인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제주도로

는 할머니께서는 인자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렇게 핏줄이 만나 함께하고 싶은데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 마음처럼 자주 뵙지는 못하네요.

무려 제주도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추억이 됐겠습니까? 자, 삶은 감자부터 등목까지 예, 할머니 사랑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등목을 처음 들어보면 그게 의도 맞는 걸로 느낄 수도 있나요? 등부터 목까지 두드려 맞는 거,

준디가 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시죠? 노래 한 곡 들으실래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순수앤님께서요. 드럼 치고 왔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배우고 귀가하는 길. 발걸음 가볍게 즐거웠네요. 아까 시인과 촌장 말씀하시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 고1 때 어떤 반 아이가 저한테 시인과 촌장 느낌이 난다고 했거든요. 가수 이름을 처음 들어서 큰언니한테 물어봤는데 몰라 촌스러운가 보지 했어요. 언니가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요. 또 시인과 촌장 느낌 글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시인과 촌장의 남자 두 분인데 예, 뭐 좀 외모를 가지고 그런 느낌이 난다고 얘기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에 사는 시티즌이죠. 시인과 초인장. 예. 촌에 사는 뭐 누가 시인이고 누가 초인장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의 감성과 또 예. 좀 외곽에 사시는 분들의 감성을 다 담아내는 그런 요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한다 하고 또 가깝게 지내는 대선배님들이신데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여쭤본 적이 없네요. 한번 다음에 만나면 연습하러 만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예, 우리 순수 앤님의 그런 도시적인 느낌과 또 순수한 느낌 그런 것들을 그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신비로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언니도 참 아이고 몰라 촌스러운가 보지 뭐니 이게 장서윤 씨의 노래입니다 실버들

장서윤 씨의 실버들 듣고 왔습니다. 제가 그 인순이 씨가 부른 실버들 불후의 명곡에서 부른 적이 있는데 가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멜로디는 아예 전혀 다른 노래고요.

한단 말인가? 요거는 약간 트로트풍의 노래인데 전혀 다른 실버들이었어요. 가사는 아마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김소월의 시를 노래한 거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멜로디를 붙이기 나름인 거겠죠. 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처럼.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어머나. 초록사랑님, 아직 잠도 안 오는데 쭌디랑 이음이들이랑 한 시간만 더 놀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8399님, 공연하라 이음밤 하랴 많이 바쁘겠어요. 예. 예전엔 유리상자 공연 참 많이도 다녔었는데 요즘은 여건이 안 돼요. 갈수 없어 너무 속상해요. 쭌디 마음만은 늘 응원할게 하셨는데 주의 연주곡 청산의 살리라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쭌디도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책갈피에 누군가가 쓴 메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쓰고 책 읽은 후의 소감을 간략하게 써놓은 건데요. 제가 읽었던

그래, 매화도 다 지게 생겼는데 약속한 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때마침 까치가 오니까 그래도 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쳐볼까 하는 그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언약이 늦어가니 정매화도 다 지거다. 아침에 우든 까치 유신타 하랴면은 그러나 경중아미를 다스려 볼까 하노라.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듣겠습니다. 김오라의 노래입니다.

언약이 늦어가니 정매화도 다 지거다. 아침에 우둔같이 유신타 하려마는 그러나 경중함이를 다스려 볼까 하노라. 여창가

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은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입니다. 이 노래처럼 우리 삶도 펼쳐지면 좋겠네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를 김나리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절로절로 풀려나가는 노래.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유민희.

작곡가 유민희. 그는 2025년에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오라토리오 춘향을 작곡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판소리 춘향가의 음악을 오라토리오의 형식을 빌어서 솔로와 합창, 국악 관현악이 함께 연주하도록 하는 작품을 만든 것이다. 오라토리오를 연주하는 방식대로 합창과 관현악단은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솔리스트만 등 퇴장하도록 했고 합창단은 춘향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합창으로 담는 방식의 새로운 공연이었다. 솔리스트로 춘향과 이도령, 방자와 변사또 정도가 나왔고 향단과 월매 등은 도창의 역할을 맡는 합창이 맡았으니 듣기만 해도 흥미로울 듯하다. 판소리와 합창, 국악, 관현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작곡가 유민희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어린 시절 영락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합창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합창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게다가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춘향가 이야기를 담아낸다고 하니 유민희에게 이 작업은 설렘의 현장이기도 했다. 오라토리오 춘향을 작곡하기 이전에도 유민희는 판소리 춘향가 내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춘향 서사를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준비된 작곡가였던 것이다. 지난해 올렸던 오라토리오 춘향 작품은 그가 써보려 했던 음악을 뜻한 바대로 펼쳐낸 무대가 된 셈이다. 2023년에도 재미있는 작품 활동을 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연주회 전통의 재발견에서 진도시킴 꽃을 소재로 한 음악을 써달라는 위촉을 받아

유민희는 평소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작곡가다. 음악극 누산 내 니다니란 작품은 누산인의 넷째 딸 10대 소녀 니다니가 물에 떠내려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를 위한 씻김꽃을 버린다는 내용이다. 물난리가 나서 죽은 영혼은 니다니만이 아니었다. 여러 지역의 영혼들이 있어서 유민희는 그 혼들을 위해 우리 음악에 여러 지역의 특색을 지닌 토리를 두루 넣었다. 황해도 지역의 혼을 위해서 싸름과 같은 음악,

예전에 대학 재학 중에 박병천 명인이 하시는 진도 씻김 굿을 많이 보았었다. 종교와 무관하게 진도 씻김 굿이 지닌 특별한 힘을 당시에도 충분히 느낀 바 있었다. 이번에 작품을 만들면서 그런 힘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인간의 삶과 영혼을 연결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숭고함의 가치는 유민

0: 기존의 연주자들에게는 낯선 더듬인 새로운 창작가락으로 만든 산조를 선보이고자 한다. 판소리의 덜렁째 대목도 쓰고 앞산 타령 가락도 속도를 빠르게 해서 건들거리는 느낌으로 써서 흥미롭고 새로운 산조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통 산조임엔 분명하지만 전혀 새로운 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조를 이번 8월 23일에 흥미거리는 느낌으로 써서 흥미롭고 새로운 산조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통 산조임엔 분명하지만 전혀 새로운 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조를 이번 8월 23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1: 설근 박이 차차 벌어진다. 설근 두타노니 이 통일설은 웬 비단과 각항 살림살이 은금 보화가 나오는 니 비단인데 꼭

안무장의대단 진실환영 안무섭다 예배빠른 무조단 사회교단 본족을 제안되고 함성이 연조단 줄태 들도 짜내는 불에 눈던 화한단 딸명 초당 좋은 곳이 천하 영공하려나 33전 공복공 어제 세미세미가 벌써 오정 좋다 괴단 행실부정 괴초 행실부정 괴초이며 안방골방 가로다지 국관세금 완자문 초당연 화계상 별로 타래볼 동물 꽃을 본 적까지 걸크려졌다 온던 줄무 통영 7만지

이렇다 나 혼자 한산 세무지 안동포 조포 마포 그저 양달양국 두실까지 꾸여 꾸여 꾸여 달랑꿀째 방한새가 나온다 방한새가 아니다고 오는디 삼층이 꾸여 꾸여 달랑꿀째 방한새가 나온다 방한새가 아니다고 오는디 삼층 이층 뒤층에 명고야 자들이 치농 몽롱 자개농 근귀 다지 향아 비벼 바느리 상자 선반 햇대 그거리 방장 휘장 목

따라오고 온갖 부하가 다 나온다. 황금 적금 순금이며 우리 산호거정 빛이 호박이며 보색이 그저 꾸역꾸역 다 나오니까 이건 유월순아 흥부양주 조화라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던지 천하 대부자가 돼버렸단 말이오. 흥부 마누라가 옷을 못 입었어. 시집 와갖고 자식만 달갈라태게 여러 수십 명 낳고서 그냥 만날 호치바만 입고 살았단 말이오. 그런데 그냥 그 비단 좋은 것이

작곡가 유민희의 추천 음악으로 흥보가중의 비단타령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곡가 유민희, 그는 모태신앙을 가졌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성가대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음악이 좋아서 6살 때부터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의 연주를 들으면 자신에게도 목표가 생겨났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게 됐고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의 음악을 잘 쳐야겠다는 꿈이 현실로 이어져 갔다. 절대음감으로 태어나서 그에게 음악은 놀이와 같았다. 화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피아노로 하나의 곡을 여러 조로 2조에서 연주하는 것도 재미있어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무렵이 돼서 피아노 전공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전공을 하기에는 좀 늦었다는 진단을 해주셨다. 학교에 검고 전공을 하신 음악 선생님이 있었다. 선생님은 국악고등학교를 추천해 주셨다. 곡을 쓰는 걸 좋아하니 이론 작곡을 전공으로 할 것을 권해 주셨다. 그렇게 국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2학년 때 작곡 전공으로 정했고 다양한 음악을 두루 배우는 학교 생활도 즐거웠다. 여러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시창청음과 장단실기, 판소리, 정가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은 그 모두가 작곡의 원천이 돼 주었다. 대학도 작곡 전공으로 진학했다. 학교에서 합창 시간에 이건용 교수의 곡을 만났다. 그간 들어왔던 곡과는 다른 신선한 곡이었다. 그동안 구사해 온 음악은 자신이 아는 음악만을 활용한 것이었다. 바로 그 점에 대해 답답해하던 차에 이건용의 음악은 신세계였다. 아, 작곡이란 내가 아는 음악만 골라 쓰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자각이 일었다. 그로부터 새로운 음악어법에 대해 열린 시선을 확보했다.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의 작업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쾌동류 검고산조 듣겠습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0: 가령 날인 대수의 희구정 삼태육병 백관조정 주거인정 포급서방대공
1: 일정 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0: 내 마음은 형리정
1: 양인신

깜찍이도 없다. 잠깐만 참으라 구맹 흐리로 숭례문 박성네들 칠패팔패 이문동 조작골 내거리 죽다리 배들이 둘물렸고 설성나 하하 뜨는 새는 다 아서여서 일과더라우 열재민을 머리 풀어

때는 봉방이 호호 양두구 봉방이 양천은 허거거바이 집포로 돌아가한바이 공진 붉은바이 이인천은 서바이 시흥훈 눈산 누덕바이 형제바이 삼신 아천과가 낙산 염부람 연주대로 세수바이 군바이 문턱바이 수원한나루 영웅바이 돌정바이 금바이 광주는 서성바이 이천은 권지바이 금주근 안절바이 어주은바이 양근은 동바이 황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이 연안건들바이 서흥병풍바이 동설영세남 찌꺽바이 과줄바이 광주는 쪽돌이바이 서양가명 장경문안 세바이 덕바이 성안에 한장바이 서강에 수훈하는 실바이 숙천은 허바이라 떠올라 한양성월 경태절법당 앞에 예계된 바위 서강에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바가베 정대 콩마니 까둔 듯이 검은 등성이 박혀 들어가 그 바람을

돌기둥한 쌍이 금이바이듯 박혔더라.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푸른 밥을 들더라고 소뚜껑

경기 휘무리 잡가 맹꽁이 타령, 바위 타령을 권재은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7월 8일이죠. 음력 7월부터 9월까지가 가을인데요. 요즘 아침 저녁 분명 가을 잡가 맹꽁이 타령, 바위 타령을 권재은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7월 8일이죠. 음력 7월부터 9월까지가 가을인데요. 요즘 아침 저녁 분명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햇살도 달라졌고요. 공기, 높은 하늘 모든 것이 가을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이상 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

쌍세모쌍을 받고 맞을 자리 정황 측벽 심양호색 학색으로다 염색의 상단기 원산지오 혼장대사 음식 속정 가진 증편 중계약과 박산 과자 다식증 백면 하체의 신설로 각각 찬수 약주비기 수파진 봉호림과 배상아이 괴인이론 잠시도 놓지 않고 소적에 다짐토록 바다무일지 분무와 돈 짓고 돈무와 양만 들여 양을 지어서 관두내니 수책의 장미별을 이웃집 사람들 그 착실한 것 빚을

재물 민강콩을 타들일지 당상태 찰정신중화 호묘총산서광사며 석불비륵서계신대 후유탄이시며 사사시주 인등시주 창호시주 시방불공 칠성불공 난불공 가지가지 타드니 강돈가지 은왕 주미하신들은 안개 꺾어지랴 갑자 사월 초파이랴 한 꿈을 얻은지라 서이기 방궁하고 제가 영웅이니 전하를 선녀 하나 옥경으로 내려올지 머리 우어 황안이온 매난 군사이라 개화가 어디 손을 들고 부인전 배례하고 곁에 왔는 것도 그당 달지영신이 의미 해중을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하여 정기열이 없더니 선녀 고운태도 호치를 반기하고 새 옥새로 말을 얻나 심신이 황홀하여 정 기열이 없더니 선녀 고운태도 호치를 반기하고 새 옥새로 말을 얻나 운연한 서원 못다리르니 안도진상 가는 길로 옥진 피자 잠깐 만나 수작을 없다가 수가 조금 늦은 거로 삼재전 특주여 인간 눈에 지심해 갈 바를 몰랐더니 상도군 후토부인 제불보살석가님이 핵으로 지시하여 이리 찾아온 싸우니 이소서 엄마는 달려

0: 자, 속으론 좀 덜 좋으나 여 마누라 당최 그것만 말씀. 아들도 잘 두면 좋거니와 못 두면 욕급선형일 것이. 딸이라도 잘만 두면은 어디 아들 주고 바꾸니까.
1: 아, 있어요.
0: 그러고 또 외손봉사는 할 수 없겠니? 삼신제왕님이 듣고 놀래실라. 신봉사가 삼신상에 받쳐놓고 한번 빌어보는디 아들 낳았으면 좋았을 것이니 그래도 딸을 낳아서 조금 속으로는 좀 덜 좋아. 욱질러 삼신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구만이나 도망가게 막 욱성으로 밀어 지난디 삼십삼촌 돈솔처 승불채석 삼신제왕님네 하우 동심하여 다구보 보원소서 42후 낳은 자식 한 달 두 달이 설 맺고 석 달이 피우기고 두 달이 역삼경 다섯 달 오포 낳고 여섯 달 육점삼경 일곱 달 칠규열령 여덟 달에 사만팔천 털이 나와 딸만의 잔진 봐도 금강문 하이단문 고여러 순사는 삼신 넓으신 덕택 백불란만 잊으리까 다만 동녀 딸이오나 동방사계 명을 주고 태후부터 개이며 태순중자 행이며 지장은 천수이며 반희의 일이며 석소거보를 주어 해부터 달부터 잔병 없이 잘 자라나 일주관장하기 없소 이만하면 되었지. 다순 국박도 산모를 위로한 후 그때야 확시 부인 산후 손대 없어 찬물로 빨려 이 인간 일에 과로를 허여놓으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살 길이 없는지라 하루나 유언을 하는 뒤 하구는 손길 찾고

피하는 못이기여 가 문제한 다니시며 밥좀 주어 슬픈 소리 휘어

앞이만 켜서이가 보시옹 가군님 빈마

0: 대동!
1: 어이
0: 무심하고 진신도 야속구나 니가 진즉 삼기거나 내가 조금 더 살거나 내으나 차 나중이 가이 없는 공채 칠통들로 하여 품게 되니 중난의미 산자식이 생사하는 무산죄

이제 꽁꽁을 다 끌어올라가 나는 니를 따라갈 거래요. 밖으로 후루룩 나가더니 그 자리에 없더니며

사도옥 동공파리 채친난 선소리꾼 슬쩍 돌려 난 말로 매기는구나.

시계는 그대로 나가니 흐름 차도와는 흐름 차도와는 여보소 상국군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자네가 죽어도 이 길이오 내가 죽어도 이 길이오 흐름 차도와는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하게도 떠나셨니 흐름 차도와는 이제야 가별은 언제 나올까요 오만다리나 일러주오 흐름 차도와는 흐름 차도와는

0: 산천 올라가 거의 안장은녀노 형토제를 모실 제가 홍사가 무슨 축이 있으려 마는 신봉사가 22환명이라 그전 그리 문장이야.
1: 아멘.
0: 차호부인 차호부인 요차요전 숙녀여 행불구에 고이 차호부인 차호부인 요차요전 숙녀여 행불구에 고이라 지백전지해를 터니 호대한 모래은기요 요치

감채 안고 나를 둥글채도 굴며 함께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 아 죽은 사람 따라간들 저 어린 자식을 어쩌려고. 어서 어서 집으로 가옵시다. 신봉사 할 일 없이 집이라고 돌아오니.

하면 저스러도 미겨주마 오지 마라 내 새끼야. 그날 밤을 새로 나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고 눈물로 나를 세우는 뒤 우물가 들이 밥소리 얼른 듣고 나서지 한 품목 아예 안고 한 손어 지팽이 흩어지고 더듬더듬더듬더듬 우물가에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조칠한 흙은 잃고 기어 여 죽게 되니 이에 대충 보여줘 우물가에 오신 부인 철석인들 안주며 도척인들 안주랴 철설 많이 먹여주며 한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예가 있고 저 집에도 아예가 있으니 어려이 생각 말고 자조자조 다니며 내 자식 못 먹인들 참아 그 애를 굶기리까시 봉사 좋아라 허허 감사오 수복강령 없어서 아예 안고 다닐 적어 삼백일삼 하노라고 히히하의 웃음소리 아, 온 먹인들 참아 그 애를 굶기리까시 봉사 좋아라 허허 감사오 수복강령 없어서 아예 안고 다닐 적어 삼백일삼 하노라고 히히하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여보시오 부인님께 김배구 싫은 부인 무도듬 찾아가 이 채쭉 먹여주오

첫 좀 먹여줘. 첫인원 부인들은 첫설 많이 비워주고 첫인원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주고 돈돈 부인들은 쌀띠씩 떠주며 밤살이나 허여줘. 신농사 좋아라.

덮고 감사해 돌아올지 그때 심청이라 한달이 토요일이라 일주일장 차라날지 칠팔지리 오가니 오치롱 기재사를 안 잊고 할 줄 알고 부치로 공양사를 허이빅 허여가니 부지영사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꽃들이 더위에 지쳐 숨을 고르는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붉게 피어나는 배롱나무꽃은 참 반갑고 귀합니다. 재밌는 건요, 이 배롱나무가 한 번에 꽃을 와락 피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송이 송이 피고 지기를 끊임없이

방아타령, 사설방아타령, 잦은방아타령, 기악 이중주였습니다. 해금의 고수정, 가야금의 박나영, 장구의 방지원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내일,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곡은 2019년에 제작된 김소라의 호남 우도 정읍 농악 장구가락 앨범에 수록된 오체질 굿입니다. 이 오체질 굿은 오직 호남 우도 농악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가락인데요. 한 장단 안에서 징을 다섯 번 친다고 해서 오체질굿이라 부릅니다. 길을 걸으며 연주하던 행진음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옛 군대에서 신호를 보내던 신호음이었다는 흥미로운 설도

김상기 가락 검은고 줄풍류 중 중령산이었습니다. 검은고 연주의 박희정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당뇨 증상은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나타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노화와 함께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올라가기 쉽습니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인슐린 저항성을 들 수 있는데요.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이나 간, 지방 같은 조직에서 쓸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는 췌장도

세계가 되고 보면 서울백 서울백 전지백 거니 모두 가백 벌

생이 모두 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하느라 아까운 청춘 내리 나눕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도심 가까운 숲 그늘이 더 반가울 때도 있는데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 야외식물원 일대에 조성된 남산 한국숲정원이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도심 속 숲캉스 명소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산 한국숲정원은 서울시가 정원도시 서울정책의 하나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3년 동안 재정비를 진행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올해 6월 말부터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37,055제곱미터. 이 안에 전통과 문화, 자연과 생태, 휴양과 휴식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담은 11개의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월에 남산 한국숲정원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붙드는 것은 역시 여름 꽃들입니다.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피어있는 무궁화원에는 흰색, 연분홍색, 진분홍색 무궁화가 저마다의 빛으로 피어있고요. 그 꽃들 사이로 난 오솔길은 요즘 사진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는 영지원인데요. 담양 명옥헌 원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곳에는 배롱나무 꽃이 한창이고 또 연못 위로는 연꽃과 붓꽃, 수련 같은 수생식물과 습지식물과 붓꽃, 수련 같은 수생식물과 습지식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만일 한낮의 더위를 잠시 피하고 싶다면 중림원과 익기원 쪽으로 걸음을 옮겨도 좋겠습니다. 하늘로 곧게 뻗은 대나무 숲, 익기원을 따라 흐르는 실개천, 울창한 수목이 만들어내는 그늘이 있어서 도심 안에서도 숲속에 들어온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산 한국숲정원은 이태원의 경리단길, 해방촌과도 가까워서 가볍게 근처로도 산책을 이어가기에 좋은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여름을 조용하게 지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들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청청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연주의 온세미로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청청도들이었습니다. 연주의 온세미로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아쟁앙상블 현성신화인데요. 이 곡은 아쟁 특유의 깊고 거친 음색이 여러 겹으로 어우러지며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는 곡입니다. 현성신화, 김혜리 외 여러분의 아쟁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쟁앙상블 현성신화를 김혜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복숭아꽃 감상해 보시죠. 피리 연주의 김봄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 스팟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오늘 막내 동생 성필이가 모실 곳은요, 바로 너른 평야와 푸른 금강이 품어주는 충청남도 논산입니다. 예부터 학문과 예절의 고장으로 유명한 논산은요, 백제 시절 수도 부여를 지키던 든든한 보루이자 조선시대에는 기호유학의 당당한 중심지였습니다. 이맘때 논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진분홍빛 고운 자태를 자랑하는 배롱나무 꽃입니다. 먼저 발길을 옮길 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도남서원입니다. 이곳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고즈넉한 서원인데요. 서원에 들어서면 경사 없이 경내 전체가 평탄하게 잘 닦여 있어서 우리 형님, 누님들 무릎 걱정 없이 사뿐사뿐 걷기에 참 좋습니다. 단아한 기와 지붕 아래 만개한 배롱나무 꽃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진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즈넉한 서원을 한 바퀴 한가롭게 돌고 나면요, 어김없이 출출함이 밀려오기 마련이죠.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은요 논산의 명물입니다. 속이 꽉 찬 피순대 국밥으로 따스하게 채워보시죠. 국물이 아주 진국이라 입안에 착착 감길 겁니다. 또 만일 면 종류가 당기신다면 강경으로 건너가서 해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강경 해물 칼국수를 권해드립니다. 젓갈의 도시 강경답게 인당 한 접시씩 넉넉히 내어주는 겉절이 김치가 아주 별미입니다. 그리고 가득 찬 해물까지 후루룩 후루룩 드시다 보면 이열치열로 더위를 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논산 마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곡 듣고 논산 마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작약이 흐드러진입니다. 해금 연주의 천지윤입니다.

작약이 흐드러진 잘 들으셨습니까? 해금 연주의 천지윤이었습니다. 자, 점심을 든든하게 드셨다면 이제 명제고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조선시대 학자인 윤증 선생의 고택입니다. 수백 년 된 장독대 수백 개가 기와 지붕과 우러진 풍경이 장관인데요. 여기서 윤증 선생의 남다른 가르침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증 선생은요, 제사상은 소박하되 엄정해야 기와 지붕과 우러진 풍경이 장관인데요. 여기서 윤증 선생의 남다른 가르침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증 선생은요, 제사상은 소박하되 엄정해야 한다라며 낭비가 심한 떡이나 유밀과 기름진 전을 올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제사를 지내는 마음만큼은 아주 엄격해서 음식 장만할 때 침이 튀지

꽃이 피었네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정강상불 이프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너영 나영 준비했는데요. 노래의 송문선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너영 나영 노래의 송문선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 함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그러고 보면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있을 땐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요즘 부쩍 시간이 참 빠르다 느껴진다면 내 일상이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구이임의 노래와 연주로 생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제 구이임의 이채연 씨 출연했었는데 이 노래가 사실 어제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들을 노래였었거든요. 어제 못 들은 거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있을 때 시간 참 빨리 간다. 이거 진리입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날, 그만큼 마음이 바빴거나 또 그만큼 즐거웠다라고 하루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앞서서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 에클레르 얘기를 드렸는데요. 빵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아침은? 그런 조사가 있었대요. 4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국내 여행 명소 중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주제가 착한 가격 식당 찾기였는데요. 어떤 식당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나 살펴보니까 대전의 그 빵집 있잖아요. 성땡당. 성땡당이라니까 뭐 중국말 같네요. 성땡당, 거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착한

제일 좋아하는 빵은 뭐고 또 멋진 빵집 있으면 빵집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장어이드린 햇살로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스마트폰 앱 덩덕쿵 저희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하고 카카오톡도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절대가인의 빵 얘기하는데 떡 먹고 엿 먹고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죠.

자, 계속해서 오늘 이 아티스트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승윤 씨, 생일 축하와 더불어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승윤의 노래 듣습니다. 달이 참 예쁘다고.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왕국관에서 막창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0: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 호기 있게 여짜오대.
1: 시고.
0: 신의 고향 세상이랑. 신의 고향 세상이랑. 아. 한림학사 깔따구 여짜오대. 본래 겁이 많사와 뒷걸음질을 차려는 거로 보내지를 못하리라. 종일 공론이 미고 보내지를 못하리라. 종일 공론이 미결할지.
2: 아하,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용궁 신하들이 회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효과음에 가려진 이 녀석은 겁이 많고 뒷걸음질을 잘해서 육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과연 어떤 바다 생물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꼴뚜기, 2번 개, 3번 오징어,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OST 수록곡이죠. 언더 더 씨. 오늘은 광주 가야금 연주단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청아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수군가의 일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가려진 이 해양 생물은 무엇일까요가 문제고요. 겁이 많고 뒷걸음질을 잘하고 또 집게가 큼지막하고 뭘까요? 대체 뭘까요? 보기 4개 드렸는데요. 1번 골뚜기, 2번 개, 3번 오징어, 4번 돌고래. 이렇게 보기를 4개 드렸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의 문자 볼게요. 1078님, 요거 정답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만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온유월 생선전 토물주가 되었구나.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 침우병을 구할 손가 몇 년 상고 묵묵 부답이었다. 왕이 다시 단식한다. 땀이

방조망신 계신이란 죽을 인군을 살려

모자항도 미리게

저를

그럼 수문장 물매기가 어떠헌고? 정원이 여자오 되 매기나 허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0: 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 제과와 함께합니다.
1: 발병이 나나버려라 속으로 말해도 입 밖으로는 웃어보네.
0: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 제과와 함께합니다.

아, 그래서 네 글자 단어를 찾다가 결국 이제 LA와 뉴욕을 합한 그런 단어로 팀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러면 LANY 요렇게 읽어야 될 텐데요. 그것보다는 마치 사람 이름인 것처럼 원래 존재했던 단어인 것처럼 레이니라고 읽자라고 해서 팀 이름이 레이니가 됐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그 생선 작가 오늘 금요일 코너 앞두고 있는데요.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미국 횡단하는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팀이었습니다. 자, 레이니가 부르고 연주합니다. 13, 13입니다.

0: 멤버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보컬과 기타의 폴 클라인, 드러머 제이크 고스로 이루어진 레이니의 13, 13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 단조로운 연주인데 그 좀 느낌은 좋아요. 그죠? 자, 느낌 있는 장소를 찾아서 오늘 또 생선 작가 만날 시간 됐습니다. 함께 만나보죠.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야, 생선 작가님 저희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면 제가 제 앞에 컴퓨터 화면에 세계 지도를 딱 펼치거든요. 아, 딱 그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 서울이 딱 기본 디폴트 값으로 딱 그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넓게 보기로 착착착착착 누르면 전 세계가 지도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엄청 일단 설렙니다.
1: 근데 저도 취미가 가끔 심심할 때 세계 지도 보는 게 제 취미거든요.
0: 그리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항공권 검색하는 거 제 취미입니다.
1: 아, 그리고 알림 걸어놓잖아요.
0: 싼 거 나왔네? 막 이러면서 가지도 네. 않을 건데.
1: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인터넷으로 비행기 티켓 같은 거 할 때
0: 예.
1: 목적지를 넣지 않아요.
0: 저도. 그냥 살펴보기 그 란이 있거든요.
1: 그러면 특가 같은 걸로 쫙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도 시간이 없으니까.
0: 맞아.
1: 그런데 저희 같이 팽팽 그런 좀 널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한철 씨 같은 경우는
0: 그 란이 있거든요.
1: 그러면 특가 같은 걸로 쫙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도 시간이 없으니까.
0: 맞아.
1: 그런데 저희 같이 팽팽 그런 좀 널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한철 씨 같은 경우는
0: 안 널널해요, 요즘.
1: 안 널널하죠.
0: 예, 청호이 드린 햇살 광 함께 해야 되니까.
1: 아, 이게 좋긴
0: 근데 널널한 시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진짜 수요일 출국, 화요일 귀국 이런 거 다 비행기표 하면 정말 싸거든요. 아.

0: 홀수는 가로고 짝수는 세로인가?
1: 네,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아니죠. 짝수가 가로.
0: 짝수 가로. 예. 네.
1: 홀수가 세로. 그래서 여자 지도를 볼 때 그래서 만약에 7번이면 아 이거는 남과 북이고 북과 우와. 남이고 예. 그다음에 아, 왜 그게 말이 안 나오죠? 짝수는 동에서 서, 서에서 동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0: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1: 우리나라도

0: 이것만
1: you?
0: 배웠지 네. 기분 나쁜 걸 얘기를 못 배웠단 말이야.
1: 네, 그래서 저 진짜 갈 때 영어 진짜 못했거든요.
0: 네.
1: 아 근데 전 영어 좀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0: 아, 회사에는 살았으니까.
1: 근데 변명은 아닌데요. 호주
0: 변명인데요?
1: 영어랑 영어 미국 영어랑 달라요.
0: 예예 예, 변명입니다.
1: 네 변명입니다. 그래서 영어
0: 근데 지금도 영어 잘하시잖아요.
1: 영어
0: 외국 아티스트가 내한할 때 그들 소통하면서 그들의 어떤 케어를 할 정도로.
1: 아유 그렇죠. 아유, 아. 잘합니다. 예. 아하. I'm good. 예.
0: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영어 실력이 아, 호주에서 그 워킹홀리데이 했었지만 좀 힘들었다.
1: 예.
0: 의사소통하는 것이
1: 힘들었어요. 오. 저는 어학원을 따질 때 이게 레벨을 다섯 가지로 나누거든요. 예. 비기너. 프리인터미디어, 뭐 인터미디어, 어퍼 인터미디어,
0: 우와.
1: 마스터 이렇게 되거든요.
0: 와 영어 잘한다.
1: 아, 레벨이 되니까요.
0: 어퍼 뭐라고요?
1: 어퍼 인터미디어.
0: 야, 그, 와 영어 잘하시는 분이다.
1: 예, 네, 근데 저는 2단계 프리 인터미디어였거든요.
0: 비기너를 간신히 지나온. 네,
1: LBCD 띄고 비동사로 음원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0: 예. 네. 그, 와 영어 잘하시는 분이다.
1: 예, 네, 근데 저는 2단계 프리 인터미디어예요.
0: 비기너를 간신히 지나온. 네,
1: LBCD 띄고 비동사로 음원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0: 예.
1: 그래서 영어 못하니까 내가 진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0: 와 그거 있어. 네. 그거 있어. 특히 현지 사람들이 막 굴려서 말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1: 네. 네.
0: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이거 한 세 번 들으면 진짜 마음이 콩알만해져요.
1: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의 위상이라는 거는

0: 노르웨이에 있진 않았어요.
1: 예.
0: 특히 제가 가고 싶었던 게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멤피스 도시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미국 이 횡단을 할 때 저에게 동기부여를 했던 뮤지션이 있어요. 제프 버클리라는 미국 싱어송라이터거든요.
1: 와, 멋진 분이죠.
0: 네. 네. 그래서 그분이 근데 97년 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1: 맞아요. 강에서 헤엄치다가 네,
0: 그 울프 리버라는 곳이 멤피스에 있어요.
1: 와.
0: 그래서 거길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멤피스 동물원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산 호랑이가 있는

0: 제프 버클리의 Last Goodbye 듣고 왔습니다. 포크 같기도 하고 락 같기도 하고 약간 무드는 중동음악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가 하면 또 뭔가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진짜 대체 불가능의 아티스트인데요, 그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60년대에 활동했던 팀 버클리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기도 하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평가받는 게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들을 샤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약간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살풀이 같은 느낌이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맨날 이 방송 나올 때마다 팝도 골라오고 가요도 골라오잖아요. 국악
0: 맞아요.
1: 빼고 다 골라오는데
0: 국악 방송에 국악 빼고 다 올라.
1: 그래서 제가 골라올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요. 아, 이 국악 방송을 이 시간에 듣는 분들이 이런 음악 나오면 좋기야 하겠지만 조금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0: 이질적이니까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런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생선 작가가 가지고 오면 그때 듣는 거니까.
1: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0: 제프 버클리가 세상을 떠난 장소, 미시시피 울프 리버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1: 그래서 제가 또 울프 리버를 갔죠.

0: 왜냐면 하루에 최소 1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7만 원 기름값으로 나간다고 치면 3만 원 쓸 수 있는 거예요.
1: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0: 그러니까 숙소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노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아, 하루빨리 이제 빨리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좀 무리를 했고, 마음적 여유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미시시피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막 그때 우리가 미시시피 하면 미시시피 사거리를 지날 때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전설의 브루스 연주자가 됐다는.
1: 뭐지?
0: 아, 이름도
1: 무슨 리 후커?
0: 존리 후커. 이제 그런.
1: 그래도 우리 완성이 된다, 어떻게든.
0: 진짜 우리는 5대5예요, 진짜.
1: 5대5.
0: 아, 형이 6해요, 제가 4학개요. 예. 네, 그래서 막 그런 사거리도 가보고 싶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춥고 자신감 없어지고.
1: 와, 어른들 말이 딱 맞네. 주머니에 돈이 좀 든든한 게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도 어깨 펴고 산다 이러는 어르신들 말.
0: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1: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0: 몸이 아파요.
1: 아, 몸이 아파. 아.
0: 그래서 식도염이나 위염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구역질하고.
1: 아유, 아유.
0: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 부드러운 음식.
0: 우리나라는 딱 있으면 엄마가 콩나물국, 미역국 끓여줬을 거 아니에요.
1: 죽,
0: 죽이나.
1: 예.
0: 거기는 그 땡죽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었는데, 거버라는 게 있다는
1: 거버?
0: 거예요. 예.
1: 왜?
0: 아이들 이유식인데,
1: 아!
0: 그거를 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할까, 되게 부드럽게 뭉개가지고,
1: 예.
0: 과일별, 콩, 이런 거 섞어가지고 영양분
1: 그거
0: 해가지고,
1: 아이들 이유식, 그 뭐야,
0: 유리, 유리,
1: 유리병에.

0: 그 자동차 수리비 1,000불은 정말 뼈 아프네요.
1: 그 여파가 여행 끝까지 또 쫓아댕겼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외국까지 왔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뉴욕에 가면 아울렛도 가고 막뭐 같은 거 사고 싶잖아요. 비싼 명품이 아니라도.
0: 아, 또 쇼핑 좋아하시니까
1: 저
0: 생산
1: 엄청
0: 작가는.
1: 무력적인 인간이잖아요. 물질적인 인간이잖아요. 거의 유물론자잖아요. 유물론자. 그래서 아, 진짜 하나도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이 뭐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다음에 미국에 갈 때는 진짜 돈 펑펑 쓰고 올 거예요. 저 어디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0: 작가님 너무
1: 아울렛도 막
0: 세속 너무
1: 가고.
0: 세속적인 거 아니세요?
1: 아, 저는 세속적인 인간이에요. 전책 쓰는 이유도 돈 벌려고 쓰는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뭐뭘 하겠습니까? 그냥 책으로 히트 쳐가지고 예, 그걸로 할 거예요. 명품 양복 딱 입고 차도 진짜 좋은 차로 여행할 거고요.
0: 오, 진짜요?
1: 예,
0: 우와.
1: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0: 기름값 걱정 안 하면서
1: 기름값도
0: 그냥
1: 고급휴.
0: 고급유에다가 가득 채워.
1: 가득 채우고
0: 연료 효율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
1: 그리고 딱그 아저씨들한테 시켜가지고 유리창도 막 닦게 하는 거 있죠.
0: 아, 그거 하면 팁 줘야죠.
1: 팁 줘야 되는데 그때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아저씨도 올까 막 노심초사 막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1: 네.
0: 좋습니다.
1: 아, 더 하고 싶은데
0: 울프리버.
1: 여기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2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0: 예.
1: 정작 40분밖에 못 쓰니까 너무 좀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 예, 이제 금요일 이 시간만이라도 이 뒤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0: 예.
1: 쉬시라고 하시고 우리가 쫙 했으면
0: 큰일 납니다. 송지훈 선생님 화내십니다.
1: 예.
0: 자, 끝곡으로 가져온 노래는 루시드 폴의 사람들은 즐겁단데요.
1: 네.
0: 첫 번째 곡하고 두 번째 곡뭐 연관이 있을까?
1: 없습니다.
0: 그냥 고른 거예요?
1: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0: 네.
1: 미국 여행을 하면서 들을 노래를 좀 찾아야 되겠다
0: 이야.
1: 해가지고 그거를 MP3로 CD로 구웠어요.
0: 오.
1: 예전엔 CD 플레이어가 MP3를 읽을 수
0: 할수
1: 있었잖아요.
0: 있죠. 네.
1: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L자 알파벳 순서대로 CD를 구웠거든요.
0: 오.
1: 그래서 구웠는데 갑자기 L자 아닙니다.
0: 오.
1: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0: 네.
1: 미국 여행을 하면서 들을 노래를 좀 찾아야 되겠다
0: 이야.
1: 해가지고 그거를 MP3로 CD로 구웠어요.
0: 오.
1: 예전엔 CD 플레이어가 MP3를 읽을 수
0: 할수
1: 있었잖아요.
0: 있죠. 네.
1: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L자 알파벳 순서대로 CD를 구웠거든요.
0: 오.
1: 그래서 구웠는데 갑자기 L자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다가
0: 다 영어 노래를
1: 예. 네.
0: 그
1: 아,
0: 골라서
1: 미국에서
0: CD 구웠는데요?
1: 한국 노래 들으면 정서적으로 좀 있어 생각을 했거든요.
0: 뭐 있어요? 네.
1: 예. 네.
0: 아, 지금 노래 못 듣겠는데? 빨리빨리 소개 마무리해 주세요.
1: 예. 그러다가 갑자기 루시드 폴의 사람들은 즐겁다가 나오는 거예요.
0: 생뚱맞게.
1: 왜냐면 제가 저장을 할때 루시드 폴을 L로 해놓은 거예요.
0: 아, 한글 루시드 폴이 아니라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지는 파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이 최종 선정된 두 팀의 본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공모와 창작 컨설팅, 워크숍, 쇼케이스를 거쳐 무용가 김성과 창작 아티스트 오늘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먼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엔 무용가 김성의 창작 무용극 자람의 기술 리 그로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삶에 빗대어 성장과 회복 그리고 자립의 과정을 춤과 소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한국 무용과 연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고민과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전통 예술을 동시대적인 언어로 확장한 작품입니다. 이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가 공연됩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통 성음과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전통 예술의 오늘과 내일, 2016 젊은 국악 단장에서 국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2일 전통연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꼭두

은 특별한 공연인데요. 공연 제목인 덜미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사당 노래 여섯 마당 가운데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표연이기도 한데요. 해악과 풍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전통 인형극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국립 부산 국악원 초청 공연 왔구나 연이야입니다. 역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 부산 국악원이 이번엔 밀양을 직접 찾아가 영남 지역 전통 연희의 신명을 선사합니다. 사회는 특유의 입담과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김산옥이 맡아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인데요. 전통 인형극이 전하는 해악과 풍자 그리고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까지 8월 22일 서울과 밀양에서 펼쳐지는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연희의 살아있는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악 명인들의 예술을 이어받은 국악 2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연장 연휴 대금 산조에 맥을 잇는 동시에 자신만의 섬세한 음악 세계를 들려주고요. 고 강준섭, 김혜선 명인의 아들인 강민수는 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서 장례의식 속에 담긴 해악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냅니다. 또 2024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이자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 전승교육사 송순담 명인의 아들인 조성재는 깊고 묵직한 울림의 아쟁 연주로 무대에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상현입니다.